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K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잠실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반포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또 서울시내 상암동 평화의 공원과 평화광장 그리고 월드컵로 일대에서는 오늘 아침 마라톤 행사 진행됐었는데요. 마라톤 자체로 인한 월드컵로의 도로 통제는 끝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공원 내에서 마무리 행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내 외곽 방면 통행량이 오늘 많은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50km 정도 정체되고 있는데요. 그중 북천안에서 천안 후두휴게소 사이 25km 정도 정체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풀처럼 해?
1: Folk song.
0: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요. 오늘 제 580돌 한글날이에요. 첫 돌, 참 의미 있는데 그 첫 돌의 개념을 580번이 지나간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한글날이 되니까 문득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던 우리말, 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든 설문조사가 떠오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에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한국말이 뭔지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쁘다, 별, 아름답다. 같은 말들이 뽑혔다고요. 아, 그리고 2위는요. 안녕, 이었습니다. 만날 때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 안녕이라는 한마디로 만남과 헤어짐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 거죠. 그 거시기. 안녕이라는 말 하나로 인사와 헤어짐을, 만남과 헤어짐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한국말. 참 멋집니다. 그렇다면 1위는 뭐였을까요? 1위요. 바로 사랑입니다. 발음이 예쁘다는 이유도 있었고, 사람이라는 글자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사람과 사랑, 정말 받침하나 차이네요. 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사랑이 빠질 수 없고, 또 사랑에는 사람이 빠질 수 없죠. 이 아침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전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10월 9일 금요일 첫 곡. 전미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연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도 되는 건지 참 드라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가슴이 멍해져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워낙 노래도 좋지만은 드라마와 연결되는 이 곡의 흐름이 와 가슴 짜릿하게 만들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첫 곡도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가사 오늘은 한마디 한마디 귀에 들어오네요. 노래도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늘 하던 말이라 지나쳤는데 어느 날은 그 말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남을 때가 있잖아요. 한글날 황금연휴를 맞아 지금 어디론가 떠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함께 있는 사람에게 평소에 하던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가을 풍경도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의 달인 선달 김 PD 출연합니다. 음악으로 출연합니다.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잘 꾸몄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목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요,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혹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하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쉽게 나옵니다.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정보, 소식통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이것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공 등 16가지 전통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0: 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룰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내 외곽방면 통행량이 많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내 외곽방면 통행량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기흥 동탄에서 남사 사이, 또 북천안에서 천안휴게소 사이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분기점 사이 각각 정체입니다. 모두 앞에서 70km 이상의 구간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덕평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 사이, 또 만종분기점에서 새마을 사이 각각 정체 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여의도 부근부터 반포대교까지 빌립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아, 기타가

0: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1: 함춘호의 폭송.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3: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2: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3: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2: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3: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2: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3: 무슨?
2: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한글날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내 외곽 방면 통행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우두 앞에서 62km 정도 정체인데요. 양양 방면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또 남춘천에서 동홍천 사이 이후로도 내촌 3터널에서 기린 2터널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우두 앞에서 70km 구간이 정체인데요. 우선 우산 부근 2,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오산 부근부터 남사 사이 9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 조금 더 와서 회덕분기점 부근도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나라가,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낸 가장 위대한 유산 한글. 아, 그 나라의 문자를 이렇게 만든 나라는 지구촌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타이틀 뒤로 요즘은 씁쓸한 풍경이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신조어, 혐오를 쏟아내는 폭력의 언어까지 한글날의 의미는 점점 빛이 바래는 듯합니다. 안타깝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고들 합니다. 오늘은 부디 오늘은 우리말이 가진 품격과 따뜻한 온기를

되새기며 회복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온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채워드리는 정호의 변상욱 쇼. 오늘 방송문을 열겠습니다.

정화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MZ세대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는 영크크 트렌드 사전은 오늘도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MZ 사이에 가장 핫하다는데 가로등 신사? 가로등 신사? 신사동 그 사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가로등 신사 베스퍼에 관한 얘기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공부하시죠. 그리고 2부는 특집 대담입니다. 한글날 특집으로 귀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관계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또 우리의 말에는 어떤 이념과 고민들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에게 늘 설명해 주시는 고려대의 신지영 교수를 모셨습니다. 언어 감수성 수업, 언어의 줄다리기, 언어의

0: 높이뛰기 그 저자 신지영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6: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7: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6: 응답하라 2588 2588.

0: 3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영크크 트렌드 사전 오늘도 MG평론가 김예니 씨와 함께합니다. 예니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확실한 가을입니다. 자, 그런데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빵 덕후는 당연한 것 같아요. 뭐 네. 나도 빵 좋아하니까. 떡 덕질도 야 떡이 다시 레트로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다니. 그것도 참 신기하지만 뭐 그럴 수 있어. 가로등 덕후는 또 뭘까? 아까 소개하면서 가로등 신사 여기에 젊은 MZ들이 쏠린다. MZ세대가. 가로등을 어떻게 덕질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0: 처음 들었어요.
1: 가로등을 왜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된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요즘 날씨도 좋고 놀이공원 자주 가잖아요. 네.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 가로등 신사라는 베스퍼라는 캐릭터가 있대요.
0: 베스퍼. 네. 오, 예. 이분의 성함이군요.
1: 그렇습니다. 예. 몸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사람 머리가 아니래요. 예.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로등이 달려 있습니다. 또 그래. 마찬가지로 촛불 아가씨, 캔드라라고 하고요. 예. 장미 여왕 로젤까지 이런 캐릭터들을 요즘 인외 캐릭터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존재를 캐릭터로 만든 겁니다.
0: 뭐 팽수도 있긴 있지만 어떤 네. 뭐 필요성에 의해서 뭐 이렇게 뒤집어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1: 맞아요.
0: 아 이게 이제는 캐릭터가 분명해지고 인외 캐릭터 사람이 아닌 캐릭터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인외 캐릭터에서 아 이게 또 이건 팬도 생기고 이러는 거네요. 그럼. 네. 이제 사람이네요.
1: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봐온 유형이기도 한데 대표적인 게 미녀와 야수잖아요. 네. 뭐 촛대가 말을 하고 주전자도 뭐 춤을 추고 차잔 캐릭터도 말을 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보면 자동차, 로봇, 음식, 식물 같은 거에도 막 성격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번에는 베스퍼, 가로등이 돼서 어허. 좀 생각보다 SNS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가로등 신사 영상이 1000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0: 1000만?
1: 네. 또 팬아트가 쏟아지고 어디서 봐야지 잘 보이느냐 명당 자리까지 심지어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0: 팬아트도 있어요?
1: 네. 이야,
0: 가로등 신사의 팬아트도 쏟아진다? 대단하네. 네. 내 팬아트 하나 없는데.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장소들도 있겠네요.
1: 그런 게 있대요. 요즘은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 못하지가 아니라 가로등 신사 언제 만날 수 있지? 어디서 만날 수 있지? 이런 게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오야 갔는데 놀이기구는 네. 안 타고 가로등 신사를 쫓아다닌다. 이야 재밌습니다. 굳이 얼굴도 없는 가로등에 왜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걸까요?
1: 저는 얼굴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왜 어떻게 생겼는지도 있고 목소리도 각자 다르고 또 표정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로등 신사는 얼굴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왠지 신사 같아 라든지 아니면 저 가로등은 괜히 외로워 보여 아니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상상할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0: 자기를 투영투사시키는 경우에 그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떨 땐 뒷모습이 더 멋있는 경우가 그런 거 같기도 하다. 그죠? 얼굴도 안 보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왠지 그 뒷모습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질 그런 것도 있죠. 아, 우리가 머릿속에서 캐릭터를 완성하는 거네요.
1: 그렇죠. 이제 인간이랑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를 만드는 게 쉽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가로등은 밤에만 빛나니까 모두가 돌아간 그 밤 거리를 혼자 지키는 가로등 신사라든지 뭐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네.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고 누군가가 불을 밝혀줘야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사를 사람들이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0: 스페인의 어느 성당에 가면 순례길의 마지막 지점에 있는 돌기둥들이 몇 개 서 있어요. 뭐 성당에 그런 게 있죠.
1: 네. 네.
0: 종교적인 상징물들이. 근데 저녁에 태양이 지면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 돌기둥의 그림자가 예, 카푸치노 그 두건을 둘러쓴 꼭 순례자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벽에 비춰가지고.
1: 네.
0: 근데 그게 그냥 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벽의 굴곡과 이거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어느 순간 순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줄 서서 다들 그거 보려고 기다리고 집에 안 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야,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이나 자기의 마음속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물과 관련해서 덕질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요즘 차에도 예전부터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차에. 뭐 붕붕이라든지 뭐 이름을 따서 뭐 예니카, 예니차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막 오늘 얘가 왜 이러지? 오늘 내 붕붕이가 왜 이러지? 아니면 또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어렸을 그치.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형이나 물건에 좀 진짜 이름을 붙이고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외 캐릭터는 이런 인간의 본능을 아예 콘텐츠로 만들어 버린 거죠.
0: 저도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데, 식기세척기.
1: 식기세척기요? 네.
0: 제가 식기세척기를 처음 아내하고 구입을 했어요.
1: 네.
0: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이름이 하필 윌리였어요.
1: 네.
0: 윌리. 고마워, 윌리. 그래서 이제 식기를 갖다 꺼내서 이제 뭐 물기를 닦고 뭐 이러면서 같이 놀았는데, 그때 왠지 자꾸 이름을 부르니까 정말 가까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1: 들더라고요. 애착이 확실히 생기죠.
0: 너 오늘 소리가 안 좋다. 뭐 일리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그걸 대상으로 놓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네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캐릭터 중 하나를 딱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1: 맞아요. 그 캐릭터의 세계관까지 다 좋아하는 겁니다.
0: 세계관.
1: 네. 뭐 성격이 궁금하고 이 캐릭터는 누구와 친한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고 괜히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공간에 또 가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기업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좋아해 주세요 이런 방식이었으면, 요즘은 팬들이 먼저 왠지 이 캐릭터는 이런 성격일 것 같은데 하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거를 기업은 팬 짧은 영상을 만들고 밈을 만들어서 그 반응을 보고 콘텐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0: 오늘 그래도 한글 날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덕후, 덕질 뭐 이런 거는 일본어에서 온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너무들 좋아한다, 몰입한다, 뭐 우리말로 좀 예쁜 말을 갖다 하나 만들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인외 캐릭터라는 것도 이미 쓰고 있는 다른 모양이네요. 그죠?
1: 그런가 봐요.
0: 비인간 캐릭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외라는 게 혹시 게임 용어인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예쁜 우리말을 빨리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게 중요하겠다. 한글날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뭔가 제가 식기세척기와 친하게 지냈어요.
1: 네.
0: 식기세척기가 고장났을 때 식기세척기랑 싸우진 않거든요.
1: 그렇죠.
0: 안타깝게만 여기지. 그러니까 인외 캐릭터라고 하는 이 비인간 캐릭터들을 놓고 볼 때 그런 다툼 같은 거는 없을 것 같네요. 뭔가 또 다른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 그게 또 하나의 인기가 되는 포인트인데, 안전한 덕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안전.
1: 네, 사람을 좋아해버리면 괜히 뭔가 이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0: 대신 때릴 수도 있어.
1: 그렇죠. 또 이미지가 내가 좋아했던 이미지가 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행동을 해서 좀 깰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가로등 신사가 갑자기 SNS에 이상한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열애설이 터진다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0: 예. 그저 그 캐릭터의 그 대상만 열심히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1: 그렇습니다.
0: 편안한 감정 가능하겠군요. 그래요. 가로등 신사를 좋아했어.
1: 네.
0: 그렇다고 가로등 신사가 뭐 나한테 뭐 나중에 마음이 변해갖고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로등 신사와 열애설이 터질 일도 없고, 내가 늘 좋아하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실 분. 그러면 안심할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배신당하지 않는 덕질. 예. 자기의 흑역사로 남지 않아도 되는 덕질입니다. 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궁금한 건 참 많아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좀 줄어들고 아. 잔뜩 자기 캐릭터만 늘어놓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네.
0: 옆에 그런 거에만 몰입하는 사람 가끔 봐요.
1: 가끔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든지 아, 예, 예. 그런 친구들은
0: 피규어를 또 좋아하고 예. 그런 네. 것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또 답답하게 굳는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청년들이 외로운가 봐요.
1: 맞아요. 외로워요.
0: 이런 느낌을 하다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비인간 캐릭터의 유행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더 다양해졌다. 그리고 다양도 하지만 거기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의미는 세대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잘 들여다보고 오히려 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오늘부터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가로등이 탁 새롭게 보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저 가로등은 혹시 베스퍼가 아니실지 물어도 보시면서 가을 거리를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G평론가 김혜니 씨였습니다. 예니 씨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자, 소코도모, 그다음에 원슈타인, 자이언티가 부르는 회전목마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3: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6: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5: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4: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7: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8: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7: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8: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7: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8: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7: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8: 무슨?
7: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4: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0: 네.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사람에게 들려질까, 읽혀질까,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속에서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이런 뜻으로, 이런 이념 속에서 던졌지만 저쪽은 다른 이념과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자, 이 어려운 문제를 늘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고려대학교 국문과의 신지영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목소리인데요.
0: 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워낙 무거운 주제로 함께 네. 대담을 나눴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선거 정치와 맞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1: 예. 맞습니다.
0: 예. 한글날에만 모시는 국문학자, 이거 정말 국어를 네. 사랑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다행히도 정치 때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글에 처지가 요새 편하지는 않나요?
1: 네. 한국어가 환경이 안 좋다? 좋았던 적은 없죠, 사실은.
0: 좋았던 적이 없어요.
1: 네. 좋았던 적은 없지만 과연 우리가 눈높이가 또 높아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옛날에는 그냥 뭐 별 감수성 없이 하다가 감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래서 더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닐까,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러나 우리말의 지위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알프스 산맥을 가도 네? 아니면 뭐 텐산 산맥에 올라도
1: 네, 네.
0: 어느 외딴 태평양의 섬나라에 가도
1: 그럼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뭐
0: 그리고 제 이름이 이건데 한글로 쓰면 어떻게 쓰나요?
1: 네, 글자로는 네. 어떻게 쓰나요?
0: 글자로는, 네. 근데 또 그래서 꼭 붓펜을 갖고 가거든요.
1: 와.
0: 아, 멋있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야,
0: 자기 이름을 써달라는데.
1: 역시.
0: 네. 한글 전도사로 애쓰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 한글날 인터뷰 요청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딴 때보다 확 늘어나긴 하나요?
1: 사실은 방송 인터뷰는 별로 없고요. 기사 인터뷰는 좀 있습니다.
0: 아, 코멘트를 기자들이
1: 예.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요. 방송은 아마 이제는 한글날에 뭔가를 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방송은.
1: 방송은.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새로워야.
0: 그렇죠.
1: 계속
0: 새로워야.
1: 예, 아. 기획을 해야 되는데. 너무 뻔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지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기획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데
0: 예.
1: 그러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예를 들면 특집이나 다큐를 네. 준비한다고 하면
1: 네네.
0: 사실은 한 두어 달 전
1: 네.
0: 아니면 서너 달 전에 준비해서 네. 팀을 짜가지고 덤벼줘야 되니까.
1: 그럼요. 그것도 새로운 것으로요.
0: 예.
1: 근데 늘 사실은 한글날 기사라든지 뭐 방송을 봐도 늘 뻔한 얘기를 하잖아요.
0: 아.
1: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한글날 어떤 특집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방송들이 그런 게
0: 그렇죠,
1: 아닐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안 한다는 건 아, 평소에도 계속 해야 한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데
0: 예, 그렇죠,
1: 그런데 뭐. 사실은 면죄부도 안 받고 싶고 이제는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변상욱 씨는 다르구나
0: 아, 예.
1: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쁘게 왔습니다. 물론
0: 예.
1: 저 평소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한글날만 나를 부르지 말고
0: 아,
1: 이렇게
0: 예.
1: 말씀을 드리는데 한글날도 안 부른다.
0: 안
1: 그런데 변상욱 그 쇼는 좀 다르구나. 네. 혹시 네. 면죄부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0: 방송사에 근무하니까
1: 네.
0: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책방송 없어졌고요.
1: 네, 맞습니다.
0: 진짜 우리의 고유한 이런
1: 맞습니다.
0: 문화 유산에 대한 방송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후배 PD 중에
1: 네.
0: 인사를 딱 두 번밖에 못 나눴는데도 제일 아. 존경하는 PD가 있는데
1: 네, 네.
0: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1: 네.
0: 우리 미녀만 붙잡고 늘어지는
1: 아~
0: PD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뭘 이렇게 던지면 특집할 거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죠.
1: 계속 나오죠. 관심이 계속 네. 있었으니까.
0: 그러니까 한글도 만약에 방송사가
1: 네.
0: 그런 전문 기자나 전문 PD가 있었다면
1: 네.
0: 막 쏟아져 나올 건데
1: 네.
0: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언어 감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 네.
0: 우리말을 쓰거나 우리말을 적어내려 갈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새로운 감수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언어 감수성이 뭐 쉽게 말하면 언어에 대해서 민감한 게 우리가 대하는 거 이게 이제 감수성이잖아요. 예.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제 민감성을 보이는 거 이런 게 이제 감수성이니까 언어에 대해서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언어 감수성인데 예민하다라는 게 긍정적으로도 쓰이지만 부정적인 맥락으로도 많이 쓰이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요.
2: 요새 부정적으로 더 쓰이는 것 같은데요.
1: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여러분 절대로 상처받으면 안 된다. 예민한 건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특히 언어에 민감하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언어는 습관이잖아요. 네. 근데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한다? 이거는 좀 없는 일이잖아요. 언어는 제가 뭐 같이 하는 팟캐스트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일상 너무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예민해지긴 더더욱 어렵죠. 그러니까 언어 감성 갖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못하는 거고 네. 예민한 게 긍정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예리한 거다.
2: 예리한 거다.
1: 그렇죠.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2: 네. 분석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깊고.
1: 그렇죠.
2: 예, 그렇다면 소신이 뚜렷한 거죠.
1: 그렇죠. 그러면서 습관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그냥 공부 안 하면 편해요. 그런데 그렇죠. 공부를 하는 건 우리를 불편한 곳에 넣어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안 하니까 불편한 곳에 넣어서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 예. 성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의 내가 아니라 훨씬 더 다른 더 품격 있는 나 내가 지향하는 나로 가는 거. 이거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2: 근데 뛰어난 감수성을 아 예민하게 구시네 이렇게 하고
1: 왜냐하면 자기 못하니까.
2: 근데 지금 신 교수님 하신 말씀은 네. AI 시대에 상당히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을
1: 맞습니다.
2: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아, 예민하게 구시네라고 네. 묶어버린다?
1: 네.
2: 앞으로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 네. 상당히 인사이트인 말씀을 해 주셨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연구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성적 젠더의 문제를 네, 얼마나 네. 민감하게 느끼면서 네. 삶의 일상에 반영하는가. 네. 요새는 좀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극단주의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네. 얘기합니다. 이미 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네, 네. 교육 또는 수사 경찰 분야 네. 이런 데까지도 네. 극단주의 감수성을 넣어가지고 언어를 갖다 정제 쓰고 상대방의 언어에서 그걸 캐치해내고 네네.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1: 네, 그럼요. 우리가 결국은 그 요즘 뭐 혐오의 언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예, 예, 예. 뭐 극혐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죠. 극혐. 예. 그래서 이제 극혐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이제 취지로 질문지를 주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극혐 우리가 극혐이야. 극혐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들 예. 쓰고 귀로 많이 들려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극혐이라는 게 극단적인 혐오스러운 그렇죠. 거다. 예. 이런데 혐오는 혐이라는 게 싫어하는 거고 오라는 것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예. 거거든요.
2: 혐, 오.
1: 그렇죠. 다, 그렇죠. 예. 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극단적.
2: 붙였어.
1: 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가장 지향해야 될 말이다라고 생각해요. 혐오도, 혐오라는 말도 우리가 참 강한데, 극혐이, 극단적 혐오한다는 건 뭐냐면 구멍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지를 줘야 이렇게 타협도 되고 중간점도 찾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데, 극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극혐이야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네. 나는 당신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생각할 게 요만큼도 없어. 이러면서 갑옷을 입는 게 아닐까. 그러면 구멍이 없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태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이에요.
2: 상대방을 극으로 밀어내가지고
1: 예,
2: 다시는 조정이나 중재가 필요 없는.
1: 그렇죠.
2: 아, 사람을 그런 존재로 밀어내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극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자. 이런 말이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문제가 그런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2: 예.
1: 그 얘기는 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절대 선이다. 극혐을 하는 나는 절대 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태도니까 그건 자기를 성장시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좀 지향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네. 이런 구호가 있어요.
1: 네네.
2: 부인할 수 없죠. 정말 네. 좋은 구호죠. 그런데 네. 우리의 누구는 낀 가지고 누구는 낀 가지고.

0: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아, 그러면 그 표현이 극혐이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극혐,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극혐이라고 하잖아요. 뭐는 극혐이야, 네. 뭐는 극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우린 얘기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거 극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랑 얘기를 안 하겠어. 이런 태도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내가 동의를 해도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갖는 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데
0: 네.
1: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 동의를 해도 나는 부동의하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아도 부동의하는 거니까
0: 예.
1: 사실은 어이구. 이야기를 딱 잘라먹는 말이다.
0: 아, 어렵네요.
1: 네.
0: 저 가끔 농담합니다만은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불빛이 앞차가 안 가고 있으면 네네. 조용히 가서 똑똑똑 녹화하고
1: 네.
0: 왜 그러고 서 계십니까? 마음에 드는 색깔이 아직 없으십니까? 이렇게 묻지 신호등 바뀌었는데 빨리 안 가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제. 아 이게 언어의 감수성에서 중요하군요. 그런데 예. 누가 나한테 극혐이라고 자꾸 그러면 그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1: 그런데요. 당신은 극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상대에다 대고.
0: 대고?
1: 네. 그러니까 1대1로.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나의 앞에 있을 때 내가 화자로서 상대에게 그걸 듣는 사람에게 당신은 극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0: 없네요.
1: 거의 불가능하죠.
0: 불가능하네요.
1: 그렇죠. 네. 사실은.
0: 누군가 타자화시킨 누구를 놔두고
1: 그렇죠.
0: 그게 극혐이야 그 인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아, 좀 비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근데 상대자로서 그 누군가를 타자화시킨 다음에 극혐이야 그 인간이라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1: 네.
0: 그 사람에 대해서 극혐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다니는 거죠.
1: 그렇죠, 사실은.
0: 저 사람은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왜 나에게 극혐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혹시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사실은 반성이나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를 만약에 극혐하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면 특히 일상에서
0: 예.
1: 일상에서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뭐 많이 있으니까
0: 싸우는 게 일이니까 네네. 그렇다고 치고
1: 예. 혹은 뭐 어떤 누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걸 극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0: 예.
1: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 우리 비겁한 거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성장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제가 요즘 이제 극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주류화의 네. 문제를 고민하고
1: 맞습니다.
0: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극혐이라는 단어는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1: 네.
0: 저 의회 뭐 실황 중계라든가 네. 정치 기사에서는 계속 등장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 저 나라의 지도자들이신데 저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저걸 쓰는구나.
1: 네.
0: 그러면 그걸 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거나 유튜브에서 접하시는 분들은
1: 네.
0: 저 단어는 그냥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 쓰는 단어.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비되는 거죠.
0: 네.
1: 사실 감각이. 그래서 센 말은 쉽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을 쓰는 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강하거나 새롭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그러면 귀가 쫑긋해지거든요.
0: 쫑긋해진다.
1: 그럼요.
0: 아하.
1: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새롭거나
0: 새롭다.
1: 그래서 이제 신어를 쓰잖아요.
0: 예.
1: 새로운 말. 어? 뭐지? 이렇게 하니까 귀가 쫑긋해지죠. 두 번째는 센 말. 막 욕을 하거나 극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어? 저게 뭐지? 아,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지기 때문에 귀가 쫑긋해져요. 쉽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려운 말이에요.
0: 아.
1: 그래서 뭐 전문 용어를 쓴다든지 막 이러면서 뭐 학자인 척하고 막 자기의 그 권위, 지적 권위를 막 내세울 때 우리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죠.
0: 예. 저는 방송 제작자나 작가들한테
1: 네.
0: 지금 1, 2, 3번 강조하거든요.
1: 그럼요.
0: 처음엔
1: 그럼요.
0: 새로운 거.
1: 네.
0: 그리고 좀 재미난 거.
1: 네.
0: 그다음에

0: 영감이나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말로 찾아와라.
1: 아, 그거는 다르죠, 선생님.
0: 근데 네. 반대로 네. 세고 네. 남을 누를 수 있는 거.
1: 그러니까 막 혀를 마비시키는 자극적인 맛은 네. 이게 새롭고 강하고 이러니까 뭐 그냥 그 자리에서는 새롭네? 강하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예. 그게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
0: 방송 제작진들이 아마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틈에 여운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말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던 곳에서 센 말로 가고 그쵸. 자극적인 말로만 잡고.
1: 예. 쉬우니까. 아,
0: 알겠습니다. 임팩트 강한 말로.
1: 네.
0: 근데 이제 자꾸 제목하고 자막에 그런 말들을 네. 쓰니까.
1: 네, 맞습니다.
0: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1: 쉽게 가지 말자. 네.
0: 근데 사실 뭐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정치 영역에서 그렇게 센 말들이 오고 가고 뭐.
1: 네.
0: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말만 그쵸, 골라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0: 보실 때 언어학자로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1: 글쎄요. 언어학자로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언어학자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0: 네.
1: 노력하지 않는다.
0: 노력하지 않는다.
1: 네. 정치인이니까 사실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그렇게 담아주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거죠. 내용을 통해서 주목받는 거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주목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면에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0: 등장해야죠.
1: 그렇죠, 그렇죠.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런데 쉽게 막말을 하거나 막 센 말을 하면 쉽게 카메라에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구나. 네. 노력하지 않는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잡아주는 언론은 뭔가.
0: 그 제일 문제거든요.
1: 네. 그것도 쉽게 가려고 하는 네. 거죠.
0: 예를 들면 신문 같으면
1: 네.
0: 제목에는 절대 따옴표가 있으면 안 됩니다.
1: 그럼요.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누가 그쵸, 센 말을 그쵸. 하면 센 말을 그대로 제목에다 올리는.
1: 해가지고 따옴표 딱 해가지고.
0: 네.
1: 네.
0: 방송에서 센 말만 골라가지고 편집한다든가 네, 이것도 네. 그런데. 근데 말씀은. 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지만 시민들은 아유 저 인간 이렇게 하고 네. 그냥 꺼버리는데
1: 네.
0: 노력하고 연구하고 궁구하지 않는다고 야단치시는 거 보니까.
1: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시민들도 네. 그래야 클릭을 하세요. 네. 그게 사실은 전략적으로 먹히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안 먹힌다라는 걸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보여줘야 돼요.
0: 네.
1: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토론하고 우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네.
0: 그 언론 관련 세미나에서 네. 언론학자나 네. 언론 운동단체에서 나와서
1: 네.
0: 언론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네. 해요 라고 네. 하면 네. 언론계에서 나온 사람이 항상 하는 말. 아, 근데 뭐 정결하고 네. 깨끗하고 정돈된 언어로 하면 아무도 안 봐주시잖아요.
1: 그렇죠. 그게 먹히나요?
0: 아, 항상 네. 투덜투덜 하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 웃깁니다.
1: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0: 도망가는
1: 네. 거죠.
0: 맞아요. 네.
1: 힘든데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예. 쭉 지켜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참 말이 품격도 있고
1: 네.
0: 아, 정돈돼 있고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보신 분도 있으십니까?
1: 아, 주변에 되게 많아요.
0: 많아요?
1: 네. 바로 옆에 계시는 분도
0: 저요?
1: 그렇고요. 네.
0: 제가요. 이게 그냥 꽉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기자생활 45년에 막말 시작하면 아이고. 예.
1: 저는 그래도 주변에 굉장히 좋은 말하기를 하시는 아주 교과서 같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0: 예.
1: 네,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경우에 말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0: 예.
1: 말에는 알맹이가 있고 포장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결하게 말하고 핵심을 찌르고 뭐 잘 전달력이 높게 하기 위해서 뭔가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포장지죠.
0: 포장지.
1: 예. 네. 그런데 포장지도 너무 투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말을 잘하고 싶다면 알맹이를 먼저 전제해야 되거든요.
0: 아,
1: 예. 포장지는 알맹이 다음에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알맹이와 포장지 같이 고민해야 하지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장지를 바꾸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0: 뭐냐면 자신의 알맹이가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맹이 공구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간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 잘하는 거, 핵심적인 거 막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 이거의 가장 대표 주자는 뭐냐면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이에요.
1: 예, 예. 그렇죠. 잘하죠. 예.
0: 굉장히 잘하죠.
1: 예, 다양한 언어들과 그럼요. 감칠맛 나는 설명과.
0: 아주 유창하게.
1: 예.
0: 그리고 아주 전달력 있게.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간결하게 그 상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게 말을 잘하는 걸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홈쇼핑 쇼호스트들은 말은 잘하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모순되는 말을 많이 해요.
1: 네.
0: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언어학자로서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TV가 있잖아요. 그러면 홈쇼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판매할 제가 옷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옷을 판매하는 홈쇼핑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상호작용 거기에 쇼호스트들이 두 명 이상 나올 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 연구자로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호응.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말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호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 보는데요. 이럴 때 알맹이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잘 보면 쇼호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통이 넓은 바지를 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이 좁은 바지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러면서 이제 단점을 막 부각시키고 통이 넓은 바지를 사야 될 것 같이 통이 넓은 바지의 장점을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통이 좁은 바지를 팔아요.
1: 자, 그럼 핀 얘기를 하겠죠.
0: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또 막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본다면 과연 이게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목소리에 담는 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1: 네.
0: 첫째, 생각이 있어야 되죠.
1: 생각이 있어야 돼요.
0: 네. 그다음에 그 생각이 자기의 것이어야 되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쇼호스트들은 자기의 생각을 담는 게 아니죠.
1: 아니죠. 예.
0: 만약에 그렇다면 물건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 숙명 같은.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쇼호스트가 아니니까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자기의 목소리에 담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1: 아.
0: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1: 예. 그러나 당 어떤 직업을 뭐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나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 알맹이가 지금 뭐였을까. 남을 갖다가 누르거나 설득해서 뭔가를 해버리거나 이런 거가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게 알맹이였나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0: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말을 왜 하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은 들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1: 들리기 위해서.
0: 그렇죠.
1: 예.
0: 상대에게 내 말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1: 예, 예.
0: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 닿으려면 상대에게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상대가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공감할 수도 있지만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우리는 공감하기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1: 아하.
0: 그러다 보니까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자기를 성장시키는 건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잖아요. 자기랑
1: 그렇죠.
0: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1: 말할
0: 필요가 없죠.
1: 예, 예.
0: 그런데 우리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한글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대화의 희열을 느꼈으면 좋겠다.
1: 예.
0: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글날 물론 한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오늘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을 담고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오늘 느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공부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내 나들이 차량이 아침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중심으로 50km 이상의 구간에서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지금 오산에서 남사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도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호도휴게소 사이 21km 구간 가장 길게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 지금은 북부간선도로가 구리 방면으로 전 구간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하월곡 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사고도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지금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이후로도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는 시속 20,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고요. 습도는 42%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식.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식. 안녕하세요. 김상아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자. 약 580년 전 세종대왕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데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백성들이 많았고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 바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9일은 그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데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지금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문자가 예쁜 말과 따뜻한 표현보다는 혐오와 갈등을 드러내는 데 더 많이 쓰이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580년 전 세종대왕의 뜻처럼 우리의 말과 글이 서로를 살리고 힘이 되는 표현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오늘 첫 곡 멜로망스의 선물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에선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번입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의 첫 코너 긴급출동 머니119 만나러 가시죠.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자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어우, 씩씩해서 좋네요.
2: 그럼요.
0: 네, 자,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두 분은 이럴 때,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분 좋다 하는 예쁜 우리말 이런 거 있을까요?
2: 저는 참 잘했어요.
0: 도장이잖아요.
2: 네. 도장이면서도 이 단어가 옛날부터 그렇게 좀 제가 어릴 때 못 받아와서 그런가? 전 이 네. 단어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한 번씩 뭐 네. 저희 이재한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잘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0: 좀 그렇습니다. 자주 해주세요.
2: 자주 안 해줘요.
0: 그러니까요.
2: 야박합니다.
1: 원래 좀 채찍이 네. 필요할 때는 확 휘둘러줘야 되고.
0: 아, 그럼 채찍 필요할 때 뭐라고 하세요?
1: 근데 저는 막 뭐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예, 좀만 더 하자.
0: 아.
1: 좀만 더 해라. 약간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표정이 좀.
2: 이렇게 순화시키네요. 저한테는.
0: 혹시 욕하나요?
1: 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네. 좋아하는 말은,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좀 인정받는 걸 좀 좋아하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인정을 해주고 싶으니까 좀만 더 하면 더 대단할 것 같아서 해봐라 이제 이런 거죠.
0: 네. 결국에는 두 분 다 인정받는 말인 거잖아요.
2: 그런 것 같네요.
0: 근데 이 대단하다는 약간 그 어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 그럼요.
2: 너 대단하다.
0: 팀장님 대단하세요.
1: 저는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0: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께서 참 잘했다 그리고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네. 청취자분들의 고민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동지는 서울시 강서구로 갑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2: 네, 오늘 참 잘했어요 받을 이 주제는요.
0: 네.
2: 큰 병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보험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한다. 입니다. 자,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꼭 필요한 보장이 충분한 건 아닌데요. 오늘은 이 주계약과 납입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암, 혈관질환 보장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보험료는 줄이면서 부족한 보장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에 사는 직장인이고요. 5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화가 오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얼마 전 저희 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게다가 이어서 우리 시누이마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워낙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던 두 사람이 연달아 암 진단을 받으니 정말 너무 충격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강원도에 사는 동생이 서울에 병원 갈 일이 있다며 저희 집에 왔습니다.
3: 채순아, 너 어디가 안 좋길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간 거야? 응? 혹시 너도 유방암이야?
4: 언니, 진짜 가족력이 무섭긴 무섭다. 큰언니 아픈 거 보고 내심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난 아직 30대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 언니도 다음번 건강검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유방정밀검사 꼭 추가해서 같이 받아봐.
3: 으이그, 넌 지금 이 와중에 내 걱정할 때니? 우리 동생 이제부터 힘들어서 어떡해? 그래도 큰언니도 술을 잘 받고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무 겁먹지 말고 언니 도움 필요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지 바로바로 말해. 알았지?
0: 가까운 가족들이 연달아 암진단을 받으니 저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뒀지만 시누이는 몇 년 전 보험을 모두 해지한 상태라 더 마음이 쓰이네요. 저도 불안해서 제 보험을 다시 봤는데 몇 번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월 보험료는 50만 원까지 들었는데도 뭐 유방암

0: 방, 자궁 이런 거 보장은 합쳐서 뭐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한 보험은 8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돼서 앞으로 부담도 걱정됩니다. 매달 보험료도 좀 부담인데 보험료는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족들이 연이어서 암 진단을 받으면 정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혹시 나에게도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불안한 마음에 내 보험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두 번이나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보험료는 늘고 정작 필요한 암보장은 부족하다고 느끼신 상황이네요. 게다가 이 유방암을 좀 잘 보완을 해야 될 텐데요.
1: 그렇죠. 맞아요. 이 청취자님은 보험을 두 번이나 모두 이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모두 맡겨서 리모델링 하셨다고 해요.
0: 네.
1: 근데 중요한 건 보험은 중간에 바꾸면 기존 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그렇다고 잘못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유지하는 것도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나에게 딱 맞는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에 비해서 보험료는 적당한지 적절히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네, 그 지인에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마음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나를 또 잘 알기도 하고 또 알아서 뭐 꼼꼼하게 잘 해줬겠지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0: 네.
2: 반대로 아는 사람이 권유를 했다 보니까 뭔가 이것저것 막 얘기할 때 아 묻기도 어렵고 또 따지기도 어렵고
0: 그럼요.
2: 뭐가 문제가 되면 또 뭐라고 막 얘기하기도 어렵고 미안하고 근데 거절하기도 또 미안하니까 그냥 가입을 해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지인에게 보험을 맡기는 이유가 당연히 나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잘 아니까 더 신경 써주겠지 하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또 오히려 지인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이건 뭐야 뭐 저건 뭐야 이렇게 좀 따져먹기가 애매해서 정말 잘 가입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가 좀 껄끄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실제로 진짜 정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0: 네.
1: 자 지인이라고 믿고 맡겼지만 막상 세세하게 따져 묻거나 다른 곳과 비교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0: 네.
1: 청춘아님도 리모델링 할 때마다 이 보험료가 조금씩 늘었다는 점에 있어서 계속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이 보험을 점검하시는 분들, 특히 많은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중 하나가
0: 네.
1: 이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부족한 보장은 채우기 위해서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정리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늘어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리모델링 한 게 맞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님 보험 가입 내역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뭐 지인이라 껄끄러워서 못했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또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2: 네, 근데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서
0: 네.
2: 이 보험을 점검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있으니까
0: 두 가지
2: 먼저
0: 좋습니다.
2: 좀 말씀드려볼게요.
0: 네.
2: 이 첫 번째는 기본 계약이나 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필요한 보장 외에도 이 상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계약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0: 네.
2: 이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짚어주신 게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특약을 보기 전에 기본 계약이나 주계약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1: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이 주계약이라는 아이가 딱 확인해 보니까 상해 사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 사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 사망 보장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 보험료에 많이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 주계약은요. 상품에 따라서 또 가입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빼거나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보장이 들어있고 보험료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확인하려면 우선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주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0: 자, 이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기본 계약을 먼저 확인해라. 자,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뭔가요?
2: 네, 그 보험회사를 한 곳만 고집하고 있는지 또는 그건 아닌지를 살펴보는 건데 물론 한 보험사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보험회사마다 상품별 보험료와 보장 조건에 대한 차이가 당연히 있잖아요.
0: 네.
2: 뭐 나이에 따른 성별에 따른 어떤 내용도 다를 수 있고요. 어떤 보험사는 뭐 어린이 보험의 조건이 괜찮을 수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암보험이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혈관질환 또는 어떤 회사는 금액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뭐 가족보험이 혹시나 그냥 무턱대고 한 회사에 몰려 있거나 늘 같은 회사 상품만 그냥 편리하게 선택을 해요.

0: 왔다면 한 번쯤은 좀 다른 상품들,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맞아요. 이 회사마다 상품의 장점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회사로 딱 고집하는 거는 좀 안 좋은 선택, 오히려 좀 불리할 수도 있고
0: 네.
1: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야채를 하나 사거나 뭘 하나 사도 요즘에는 어플로도 어디가 얼마인지 다 비교하고 사는 시대잖아요.
0: 맞아요.
1: 똑같습니다. 다 비교해보면 좋고요. 물론 비교한 뒤에 보니까 이 회사가 다 좋아요. 그럼 문제가 없겠죠.
0: 네.
1: 중요한 거는 충분히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 두 가지 확인해볼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자, 주계약과 기본계약에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충분히 비교했는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서 우리 청취자님의 보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네, 드디어 구체적으로 볼게요.
0: 네. 네.
1: 자, 청취자님의 이 평소 이제 걱정이 뭐냐면 바로 암이었잖아요.
0: 네.
1: 암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언니, 여동생부터 뭐 시누이까지 뭐 갑상선 유방암 관련된 부분의 암 진단을 계속 받았고
0: 네.
1: 이게 2, 3년 사이에 가족들한테 이런 일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0: 그럼요.
2: 네, 이 가족분들이 연이어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 보니까 이 본인의 건강과 이 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걱정이 당연히 됐을 건데 그래서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0: 네, 중요하죠. 자, 지금 월 보험료를 50만 원 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비용은 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작 가장 걱정이었던 암 보장 충분했는지 궁금하거든요.
2: 일단 확인해보니까 이 청취자님은 네.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0만 원 정도였고요.
0: 네.
2: 이 자궁암 관련된 보장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좀 아쉽다면 보험료는 적지 않게 되고 계시잖아요.
0: 네.
2: 근데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암 보장은 기대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0: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으면 암 보장도 그냥 충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다 열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1: 막상 열어보면 맞아요. 이게 저도 어제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
0: 네.
1: 정말 그 어떤 그 어플에서 감자를 시켰거든요.
0: 네.
1: 삶으려고. 근데 감자에 딱 까보니까 멀쩡한 게 없고 안에가 다 썩어 있더라고요.
0: 아, 저렴했나요?
1: 저렴해서. 네, 근데 또 맞선 좀 저렴한 것보다는 비싼 것도 고르긴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이걸 믿고 했는데 뭔가 막상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0: 근데 우리 지원 팀장님이 감자 표현 귀엽군 하면서 좀 웃고 계세요.
1: 네. 항상 이런 네. 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잘 안 해줘요.
2: 아니 지금 참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려도
1: 그랬어요?
2: 해보적이었는데 오해를 항상 이렇게 하네요.
0: 네, 자,
1: 먼저 웃었잖아요.
2: 대단합니다.
0: 감자 같았군요.
1: 네, 그래서 이 감자 아니 이 보험.
0: 네. 네.
1: 자, 암보험 이렇게 봤을 때 암보험에 네. 가입했다고 하면 보통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자, 그런데 실제로는 암의 종류나 또 가입한 담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일반암 진단비가 얼마인지 또 유사암이나 특정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0: 자, 그러면 유방암이나 자궁암 보장이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나요?
2: 일단 뭐 가입한 보험의 그 약관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0: 네.
2: 이 해당 암이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같은 암 진단비라고 해도 이 상품에 따라서 보장 범위나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청취자님처럼 유방암이나 자궁암 특히 이제 여성 질환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걱정된다면 해당 암 진단이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각각의 경우가 뭐 세분화돼서 뭐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네, 바로 이 암 진단비는 가입금에만 보지 말라라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어떤 담보에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증권에 암 진단비가 적혀 있다고 해도 모든 암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0: 네, 암 보험이 있다 이것만으로 안심할 게 아니라 어떤 암에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까지 잘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1: 맞아요.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의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이게 암 보험이 있고 이게 그렇다면 암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보험료는 매달 내고 있 없더라도 정작 걱정하는 암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모르면 결국 이 보험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이게 내가 혼자서는 좀 확인이 어렵다. 그 증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께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유료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0: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취자님은 암보험 외에도 보험료 납입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1: 맞아요. 이 청취자님 보험 중에 이 통합보험 한 건이 있는데 월 8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납입 기간이 80세 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세 납 즉슨 이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험료 납입이 80세까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0: 월 8만 원이면 뭐 다른 보험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80세까지 납입을 해야 한다면 이게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2: 맞아요. 좀 나이를 저희 계산해 보면 앞으로 저희 청취자님께서 이 보험료 8만 원씩 내야 될 기간이 남은 기간만 네. 앞으로 30년 정도 가까이를 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0: 월 8만 원, 30만 원 얼마인가요? 아, 30년이면.
2: 30년이면.
0: 계산, 네. 혹시 빠르신 분?
2: 네, 그렇습니다.
1: 대략 한 2천 몇백만 원 되겠네요.
0: 오, 2천 몇백만 원.
1: 2천 한 7,8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2: 아, 그래요? 네네. 역시. 네. 대단해요.
1: 네, 네. 대단하죠. 네. 네.
2: 자, 그런데 이 월 보험료만 보면 부담 크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네. 이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보세요. 2천 몇백만 원 낸다는
0: 그러니까요.
2: 겁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1: 그래서 이 보험을 볼 때는 월 보험료만 확인하면 안 되고요. 얼마를 내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내야 되고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납입 기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다면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총 얼마나 되는지도 계산해보면 이제 좀 실감할 수 있겠죠.
0: 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보험은 어떤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해주셨나요?
2: 네. 당연히 암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가족들의 암 관련된 가족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암 보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 도와드렸습니다.
0: 네.
2: 자, 기존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진단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800만 원이었죠. 네. 네, 참 대단해요. 네.
0: 대답 안 했는데. 아,
2: 표정이. 그러니까
1: 스스로 대단하다고. 아, 셀프 대단.
2: 아니, 안 왔어요. 표정이 네. 갑자기 질문에 이런 표정이어서 그냥 대단해요 한 거예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수정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암 종류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또 가입 조건과 약관을 모두 다 확인해서 암 진단비를 좀 넉넉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가장 걱정하셨던 암 진단비 원래 800만 원이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보완을 했나요?
1: 일단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으로 보완을 했고요. 이 암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을 때 목돈으로 지급되는 보장이기 때문에 얼마를 준비하는지가 좀 중요하죠.
0: 네.
1: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암의 분류와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이 암 진단비 외에도 이 표적항암 치료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하는 항암 치료 있잖아요.
0: 네.
2: 표적항암 치료 관련 보장도 함께 저희가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 조정 통해서 이 표적항암 치료비도 5천만 원으로 준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렸습니다.
0: 와, 그러니까 800만 원에서 진단비를 5천만 원으로 올리고 게다가 필요한 보장까지 함께 준비를 해 주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치료 관련 특약은 가입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보장이 되는지 지급 조건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암 보장만 보완한 것은 아니고요. 필수적인 혈관질환 진단비 관련해서 또는 수술비와 함께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암 외에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봤습니다.
0: 암에 대한 걱정이 물론 가장 크셨지만 다른 질병도 함께 개선을 해주신 거잖아요.
1: 맞아요. 다만 보험은 무조건 보장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0: 네.
1: 기존 보험에서 이미 충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유지를 그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하는 게 목적이죠.
0: 보완은 보장은 더 보완을 하면서도 이 청취자님의 보험료 부담은 또 줄여주신 거잖아요.
2: 맞습니다. 얼마가 줄었냐? 바로 월 50만 원이던 월 보험료를 29만 원으로 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0: 네.
2: 자, 월 보험료가 그러면 약 2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 거고
0: 네.
2: 이 20만 원은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20만 원 꾸준히 모아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이 보험료를 줄이면서 걱정하셨던 암 보장과 또 필요한 혈관 보장까지 모두 다 넉넉하게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0: 네. 자, 우리 가족들의 잇따른 암 진단으로 불안한 마음에 보험을 다시 점검해 보고 싶다는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이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월 보험료 50만 원을 29만 원 수준으로 줄이면서 부족했던 암과 혈관 질환 보장은 보완했습니다. 자, 보험은 무작정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내가 걱정하는 위험에 제대로 대비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보험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건지 불안하다. 나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우리 집 보험 점검 꼼꼼히 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거미의 노래죠. You are my everything.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1: 유통 빤데기
0: 끓여 먹어도
2: 볶아 먹어도
0: 그냥 먹어도
2: 고소하고 실속 있고
0: 어디서나 간편하게
1: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5684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보험보다는 저축이 낫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동생도 저와 생각이 비슷해서 저희 둘 다 보험을 많이 준비해두지는 않았는데요. 몇 년 전 큰 질병에 대비한 진단비 정도만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0: 동생이 집에서 넘어져 팔 수술을 받았는데 막상 청구해보니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더라고요. 그제야 수술비 보장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생처럼 이미 팔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수술비 보장이나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평소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다가 가족이 뭐 실제로 수술을 받고 나서야 그제야 좀 보험을 다시 보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1: 맞아요. 이런 경우가 정말 진짜 많잖아요. 특히 이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가 다쳐서 만약에 뭐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커요. 그럼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시더라고요. 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예. 그러면 실망도 많이 하시죠. 이 건강할 때는 보험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다가 막상 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뭐 입원할 때 이때 되면 아,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증권을 열어보신다고 합니다.
2: 그리고 이번 사연처럼 이 진단비만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단비와 수술비는 보장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좀잘 알아보고 계시는 게 좋겠죠.
0: 그러니까 진단비와 수술비는 다르다.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비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2: 맞아요. 이 가입한 보험에 골절 진단비가 있다면 이 해당 조건에 따라 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고요.
0: 네.
2: 수술비 특약이 별도로 있다면 이 수술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죠. 결국 내가 어떤 특약을 가입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0: 네. 근데 이 수술비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특정 수술비. 이게 좀 이름부터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1: 자, 쉽게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수술부터 여러 수술을 종류별로 나눠 놓은 특약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질병 수술비라는 거는 이게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이 금액을 무조건 주겠다. 라는 식의 질병 수술, 말 그대로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웬만하면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항목이거든요.
0: 네.
1: 자, 그러면 종수술비는 또 어떠냐? 이거는 수술의 종류나 방법에 따라서 수술 분류표라는 거에 있어서 1종부터 5종, 이 혹은 요즘에 1종부터 8종까지도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수술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2: 네, 그리고 특정 수술비는 이 특정 질병에 대해서 이 특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정해진 수술을 받은 거죠. 그런 내용들로 이제 보장을 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수술비를 우리가 보완할 때는 단순히 나는 뭐 기존에 100만 원짜리 수술비 있으니까 뭐 좋겠다. 이거 뭐 굳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0: 네.
2: 근데 기존에 가입했던 보장이 어떤 수술을 보장을 하고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외되는 수술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0: 내가 수술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0: 네.
1: 자, 수술비 특약에 가입해 있으면 어떤 수술이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어머어머. 제가 또 마침 방금 전에 얘기한 게 퀴즈로 나왔네요. 정답은 당연히 X.
1: 자, 오늘 저희 작가님께서
0: 네.
1: 이게 선물을 주셨네요. 이렇게
0: 네.
1: 쉬운 퀴즈를 주실 줄이야.
0: 그러니까요. 네. 좀 쉬웠습니다.
2: 맞습니다. 선물 있나요?
1: 예? 네?
2: 선물 있어요?
1: 한 번 더 쳐드릴까요? 네.
0: 선물은 없는 걸로.
1: 네.
0: 네 마음으로.
1: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 이런 거군요. 비꼰다는 게. 아, 네네네. 같은 단어인데. 자, 우선은 이 수술비는 상품마다 보장하는 수술의 범위와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받는 수술이 약관상 보장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문자 주신 우리 5684님 동생분처럼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 수술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사고로 인한 수술이었는지, 수술 부위는 어디고, 뭐 치료가 뭐 지금 현재 끝난 건지, 뭐 현재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위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거나 뭐 또는 뭐 부담보 같은 어떤 조건들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수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지하고 심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자, 수술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자 주신 청취자님도 큰 질병에 대한 진단비 정도만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부분부터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2: 일단

0: 증권을 좀 꺼내 봐야겠죠.
1: 그쵸.
0: 그래서 증권을 꺼내서 내가 어떤 진단비가 있고 실손보험은 있는지 또는 수술비는 가입이 되어 있는지 뭐 수술비가 이제 뭐 종수술인지 뭐 일반 그냥 질병 수술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생각보다 이 본인이 뭘 가입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고만 단순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스럽다면 무조건 새로운 보험을 좀 추가해서 좀 이렇게 뭐 기존 거를 더 싸게 어떻게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만 좀 볼 게 아니고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어떤 부분들은 뭔지 중복된 부분들은 없는지 잘 되어 있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위험을 적절하게 뭐랄까요? 잘 준비해서 보장을 좀 잘 챙기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진단비와 수술비는 서로 다른 보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약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수술비를 추가할 때도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수술을 보장하는지 반복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보험 가입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치료 내용과 현재 상태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수술했을 때 나오는 보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이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이문세 깊은 밤에 날아서

네,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소비자 민원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0951번으로

0: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 문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5252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봐서인지 저도 치매가 많이 걱정됩니다. 저는 60대인데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홈쇼핑을 보고 치매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치매 보장도 받고 치매에 걸리지 않아도 해지 환급금이 괜찮다고 해서 저축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장기 요양보험도 있는데 굳이 치매 보험에 필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가입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치매 보험 알아보는 분들은 치매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실은 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이 걱정이 크시잖아요.
1: 그렇죠. 사실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본인이 사실 아픈지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은지 모를 거고요. 신경 못 씁니다. 가장 힘든 건 옆에 있는 가족들인데요. 이렇게 지금 다들 여쭤보면 이래요. 치매보험 가입하고 원하시는 분들도 여쭤보면 내가 아프면 결국 자식들이 나를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감정 때문에 가입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60대라면 이제는 내 건강뿐 아니라 앞으로의 감정까지 함께할 준비를 함께해볼 시간인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치매보험에 가입하느냐가 아니라 내 보험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보장해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0: 맞아요.
1: 싶어요.
0: 앞에서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치매보험에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장되는지 내용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 그렇죠. 이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치매보험이 아닙니다.
0: 네.
2: 예전에 가입하셨던 이 치매보장은 가입하셨던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0: 네.
2: 옛날에 가입했던 치매, 나는 이미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옛날에 가입할 수 있었던 치매 보장은 치매 보장 자체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진단비 구성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나오는 치매 보험은 이름 자체가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장기 요양 등급을 1에서 6등급, 5등급 또는 뭐 인지 지원 등급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2: 그럼 이 안에 어쨌든 요양을 받는 경우로 치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치매 보장의 좀 범위가 좀 확대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뭐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을 했을 때 보장받는 게 많아졌거든요.
0: 네.
2: 그래서 난 치매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 가입한 보험이고 이 치매 보장에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지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자, 우선은 먼저 경증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경증 단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좀 인지 등급이랑 비슷한 건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심한 치매가 아니라 이제 치매 증상이 좀 보이시네요라는 의사소견을 받았을 때부터 받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이걸 좀 많이들 요청하셔서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치매라고 하면 중증부터 또 떠올리는 것도 쉽습니다. 실제 경증 치매 진단 시 얼마를 받는지, 중증으로 인해서 받았을 때는 얼마까지 받는지 이걸 따로따로 다 확인을 해야 하고요.
0: 네.
1: 치매는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돌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2: 네, 그리고 보험사마다 이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 또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
0: 네.
2: CDR 척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0: 오.
2: CDR 검사를 통해서 인지 기능 평가 기준이나 약관에서 정한 이 치매 상태에 대한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사했을 때 우리가 정한 치매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 충족한다라고 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0: 네.
2: 가입할 때 광고 문구만 보시면 안 되고 실제 진단이나 뭐 치료 또는 검사 이런 걸 받았을 때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0: 그러니까 이 치매의 단순한 진단만 볼게 아니라 보험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1: 두 번째로는 장기 요양보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현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이 치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치매부터 해서 뇌혈관성 질환, 그리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이
0: 네.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급도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 장기 요양 등급과 연계된 보장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청취자님이 가입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였던

0: 나중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치매보험은 뭐 종합 나는 다른 어떤 종합보험들과 좀 다르게 치매보장만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데 암진단보다는 좀 확률이 낮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치매보험을 단순히 판매하게 되면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환급금을 좀 높이는 어떤 그러한 구조들을 갖고는 있어요.
0: 네.
1: 근데 홈쇼핑에서 보면 보장도 받고 나중에 해지해도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는
0: 맞아요.
1: 있거든요.
0: 저도 들어봤어요.
1: 그런데 이 해지 환급금은 상품 구조와 가입 시점, 납입 기간, 뭐 해지 시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고 반대로 오래 유지를 해야 환급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0: 네.
1: 또 상품에 따라서 일정 기간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발생하지 않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나는 원금 돌려받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확인해야 할게 정말 많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처럼 이미 치매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1: 그보다는 해지부터 하지 말고
0: 네.
1: 현재 보험을 먼저 분석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0: 네.
1: 특히 60대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현재 건강 상태 또는 과거의 병력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거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나 보험료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과 이 해약 환급금,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새 보험을 준비했을 때는 어떠한지 이런 조건들을 좀 비교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현재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가하고 보완할지 혹은 전체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로 다 바꿀지 이런 걸 그때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문자 주신 5252님처럼 60대에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은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을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 많이 깜빡깜빡한다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바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제가 깔끔하게
0: 네.
2: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0: 네.
2: 자,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2: 네. 네.
1: 네.
2: 자,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2: 자,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첫째,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보장부터 가능한지. 셋째, 실제로 감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비나 감병비를 얼만큼 준비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참 잘했어요.
2: 말투가. 네. 아, 이게 뭔지 알겠네요.
0: 박수. 억양이 중요해요. 네. 악수.
1: 잘했어요.
0: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1: 대단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또
1: 네. 예선. 네, 그리고 보험만 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 건강보험, 뭐 연금 또는 뭐 기타 갖고 계시는 금융자산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자산이 충분하고 연금 소득이 안정적인 분들과 이 별도의 노후 자금이 거의 없는 분들은 이 치매 보장을 준비하시더라도
0: 네.
1: 다양한 각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0: 그리고
1: 필요한 어떤 보장 수준도 매우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혹시나 나는 나중에 자식들 좀 고생시킬까봐 치매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 먼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보장이 있는지 또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비나 간병비를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보험 하나만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노후 준비 전체 안에서 함께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1: 아무래도 이제 노후를 위한 보장에 대한 내용일 테니까 그럴
0: 네.
1: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특히 치매나 간병은 이 진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만약 장기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생활비와 간병비 또는 가족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려해봐야겠죠.
0: 네.
1: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치매보험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노후의 어떤 상황을 좀 예상해보고 그 안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2: 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야, 너 그거 왜 가입했냐? 필요 없어 라는 말만 듣는데 그거 듣고 바로 해지하지 마세요. 결국 그것도 결국 내 돈이고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0: 그럼요.
2: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이걸 왜 가입했는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0: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죠.
2: 그럼요. 전문가 의견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0: 2026년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도요, 치매 환자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부터 해서 이 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적제도와 민간보험 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치매보험은 가입 여부보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과 간병비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가입을 하셨다면 주변 말만 듣고 해지부터 하지 마시고 내 보장과 노후 자금 그리고 공적 장기 요양 제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콕 집어주신다면요.
0: 매달 내가 번 돈으로 내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내 담당자가 알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이걸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인의 확인이 어렵거나 할 경우에는 담당자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정리된 파일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증권 파일을 받아서 정리가 잘 되어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 네, 일단 가입하실 때 설명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또 충분히 하고 계실 테지만 실제로 열어봤을 때 좀 상황이 또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상담해보시면서 점검해보시면서 명확하게 내 보장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참 잘했고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 곡으로 조이의 좋을 텐데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곳곳에서 집회와 행사가 많은데요. 사직로 경복궁 교차로에서 광화문 방면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의사당대로 국회 앞에서 지하차도 북단에서 국회의사당 앞 방면 하위 3개 차로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위례성대로 올림픽공원에서 올림픽공원 남 2문 방면 장미광장 앞에서는 행사 후 행진이 있는데 몽천토성역 또 강남역과 신사역을 거쳐 한남대교 또 일신빌 등 앞까지 두 개 차로 이용한 행진이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속도로 이용에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은데요. 오전 6시 7시 때부터 정체가 시작돼서 지금 강원권 내 가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면 덕수 3피에서 서종까지 홍천 휴게소 일대와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1: 우리말 중에 어느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질문에 한 국어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나는 이 말이 마음에 든다. 걱정 없는 삶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 없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실은 다 잃어봐야 본전인 셈이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대답이죠. 안달복달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때로는 괜찮다. 이렇게 자신을 보듬어 줄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가을바람에 모든 걱정은 날려보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다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관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추가일의 신곡입니다. 물방울.

0: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 되는 뜻깊은 해죠. 여러분은 우리말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유명 작가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요. 정세랑 작가는 노래를, 안희연 시인은 한 걸음씩 천천히 걷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 발맘을 골랐다고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1: 빤대기 빤대기 빤빤 대기대기
2: 유통 빤대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대기 빤대기 빤빤 대기대기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이번에는 3154번님 문자입니다. 저도 작은 누나 병문안 왔다가 병원 텔레비전으로 허리케인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느 병원이세요? 오, 병원의 로비 같은데 지금 저희 TBS 허리케인 라디오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유, 고맙습니다. 어떤 병원인지 좀 써주시기 바라십시오. 3154님. 참고로 저는 TBS 개국 첫 방송부터 듣고 있고요. 황인영 선생님이죠. 황인영 선생님하고 전화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TBS 아주 찐팬이시네. 190 진짜 의리 대단하십니다. 존경하고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하고 TBS 방송 정성아 응원하고요. 제 이름은 김영득이라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어느 병원인데 고맙게도 TBS 허리케인 라디오를 생방으로 지금 틀어주고 있는 병원이 있네요. 어떤 병원인지 자, 찐 청취자님 좀 알려주세요. 문자로 다시. 이어서 1654번님의 문자인데요. 대신 환해주는 남자 최국씨 코너 너무 좋아합니다. 요 며칠 전에요.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몸 아픈 것도 너무 서러웠는데 조금만 더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수증도 툭 던지듯이 물어봐도 무뚝뚝하게 대하는 안내 데스크 직원 혼좀 내주세요. 너무나 서러웠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꼭좀 혼내주세요. 예. 자. 1154님, 자, 조금 이따 이제 최국 씨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 최국 씨가 돈 벌러 간다고, 예, 여기 출연 못 했는데요. 네, 오늘 2주 만에 여기 출연합니다. 이런 1154님과 같은 사연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최국 씨가 지난 한주 쉬었으니까 오늘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화를 내드릴 거라고 봅니다. 돈 떼었다는 사연이라든지, 갑질당한 사연이었다든지, 강아지 개똥을 안 치고 간다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공중도덕 어기는 사람 등 문자 샵 0951로 지금부터 최국 씨화좀낼수 있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노래 듣겠습니다. 강산의 바람 들으시고요. 최국의 대화남 하겠습니다.

0: 떨어 미치겠다. 부모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기구기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허통이 아니고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난다. 고로 전제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입니다. 대화남 최욱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0: 아, 지난 한 주 쉬더니 오늘 목소리가 네. 아주 액티브하네.
1: 아, 그렇습니까?
0: 아, 좋아요.
1: 원래 시작은 원래 좀 이렇게.
0: 아니야.
1: 원래 그렇지 뭐.
0: 아니야.
1: 가다가 꼬꾸러져서 그렇지.
0: 아니야. 전부터 이렇게 저 시작부터 별로였거든. 네. 오늘은 시작부터 아주 좋아.
1: 잘 지냈어요? 뭐, 방송은 잘, 차질 없이 잘 진행됐습니까?
0: 예,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1: 아, 하셨어요? 예.
0: 별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1: 예. 그리고 뭐, 방송국은.
0: 근무 중 이상무.
1: 방송국은 별일 없고요. 예, 그대로 있고요.
0: 뭐 그대로죠. 예, 뭐 아시다시피.
1: 돈 준다 이런 얘기 없고.
0: 그런 거 없어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1: 별한 게 하나도 없네요.
0: 궁금하신 거 있어요?
1: 아, 궁금한 거?
0: 예.
1: 아니, 근데 중요한, 진짜 물어봐도 돼요?
0: 뭐요?
1: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중요한
0: 거. 예, 나오죠.
1: 광고를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송국에서. 그죠?
0: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말고 예. 저 빠블로한테 물어보시고.
1: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 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0: 예.
1: 아니, 어찌됐건 몇 푼이라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광고비가.
0: 아니, 그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1: 뭘
0: 가만히 문제 제기 정말 잘했다.
1: 왜요?
0: 아니, 아니 광고비 받을 거 아니야.
1: 받을 거면 어차피
0: 아니 우리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1: 우리 조금이라도가 아니라 우리 거부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간에 막 기별도 안 간다며 그럼 그거 들어오는 거 우리 일단 최일구 주고 나 주고 어? 아 직원들이 군것 말고 뭔 상관 아니야 우리가 먹고 살
0: 아니 뭐 다
1: 끝내라!
0: 아니 뭐 다 달래냐 우리가?
1: 아니 형님이
0: 아니
1: MC.
0: 뭐 5천 원이라도 아니. 줘야 될 거 아니야 5천 원이라도 아니,
1: MC가 뭐야 MC 세리머니요 마스터 오브 세리머니 아니야
0: 그렇지
1: 어차피 여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은 안 받아도 돼 나는 달라고 나는 게스트자 게스트
0: 왜 나는
1: 게스트가
0: 봐.
1: 뭐 게스트 손님 아니야 손님
0: 여보세요 나부터 받아야지
1: 돈을 안 줘 어?
0: 나부터 받아야지
1: 아니 형님은 여기 주인이라니까
0: 아니 뭐 주인이야 나도 뭐. 출연자인데 아니 근데 저 빠블러가 저 여기다 써놨는데
1: 뭐라고요
0: 그거 몇 푼 안 된대
1: 안 되니까 달라고 몇 푼 달라고요.
0: 요렇게 써놨어. 광고.
1: 아, 15,000원만 줘요.
0: 가만히 있어봐. 저 빠블로가 쓴 거 읽어줄게. 광고. 너한테 네. 하는 거야 지금.
1: 네.
0: 광고 그거 몇 푼 안 돼 임마. 한국에 배 들어오면 나중에 일괄 정산할게.
1: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배가 어떻게 들어와 지금. 배가 뜨질 않는데.
0: 아이고, 뭐.
1: 아무튼 농담이고요. 아무튼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0: 자.
1: 드리는 말씀입니다.
0: 아, 네. 오늘 최욱 씨 컨디션 좋습니다. 요거 문자 안내 좀 해줘.
1: 예, 네,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이거 해도 너무한다. 막 갑질 당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뭐, 돈 꽂았는데 돈 못 받고. 예, 그리고, 출연료 못 받고 있는 개그맨들 전화줘요. 예, 네, 내가 대신 환영해드릴 테니까. 아 근데 진짜 문자 왔더라고.
0: 뭐라고?
1: 그, 노조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0: 무슨 노조?
1: 아, 저 KBS 개그맨 뭐 희극인 노조가 아니라 협회가 있어요. 저희가
0: 개그맨 협회가 있어요. 네,
1: 거의 단체 문자가 왔더라고 얼마 전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그 JTBC에서 네. 출연료 못 받으신 개그맨들 네, 네. 얘기하라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좀 해주겠다고.
0: 아.
1: JTBC가 좀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만큼.
0: 아니 거기 네. 지금 뭐 있잖아요. 뭐 회생 들어가고 뭐 그런다며. 아니 뭐 먼 여기 옆이잖아 바로.
1: 아무튼 문자 왔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출연을 안 하니까 답장을 못 했죠.
0: 아 JTBC 출연 안 하니까.
1: 네. 아무튼 예, 저기 오늘 화가 무지무지하게 나는 일인데 좀 대신 화 좀 내주세요. 이러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 예. 샵 0951입니다. 네. 앱은 무료. 그것도 뭐.
0: 마지막 때, 아, 읽어.
1: 뭐 있어요? 아, 선물 많이 남아있습니다. 선물. 오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0: 자, 여기까지 선물. 문자 소개 여기까지.
1: 많이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라고요.
0: 6469번님이 구기 씨 없으니까 화요일 오후가 암울했어요.
1: 네.
0: 지난주에 안 나와가지고.
1: 아유, 참. 아주. 이건 선물 드리겠습니다. 6469님. 선물 주세요, 빨리.
0: 뭐요? 뭐 드릴 거야?
1: 뭐 있는데?
0: 지금 선물 드리는 거 가지고 막 농담식으로 하면 안 되지.
1: 왜요?
0: 아, 내가 아니, 왜요라니 청취자한테. 아니, 그러니까 뭘 드릴 거야. 아니, 얘기를 해라고.
1: 뭐 농담하는 것 같아요?
0: 뭘 드릴 건지 얘기를 해야지.
1: 아, 줘봐. 리스트를 줘야 내가 뭘 고르죠.
0: 저기 저 PD가 올려놨어. 모기버섯 보내드릴게요.
1: 아, 모기버섯 좋아하십니까?
0: 자, 요거 네. 3번.

0: 읽어드려. 3번. 네. 자, 3번. 3번.
1: 인천에서, 예, 제가 또 인천 살잖아요.
0: 네, 그러네.
1: 인천에서 착한 농부. 착한 농부에서, 목이버섯과, 목이버섯, 안 보여. 나 노안이 와가지고. 목이버섯 1kg 세트.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버섯. 이거 엄청 이제 맛있어요.
0: 요 글씨가 안 보여?
1: 건강에 좋고, 예, 저 안 보여.
0: 너 4번 읽어봐, 거기서. 4번.
1: 아, 여기선 보이지, 멀리서 보니까.
0: 그 가까이 되면
1: 가까이서는 안 보여.
0: 안 보여. 예. 읽어봐. 예.
1: 안 보여.
0: 안 보여, 정말로? 예. 야, 안 되겠네.
1: 아, 여기 형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0: 아니, 그거. 나는 백내장 수술 했잖아.
1: 그러니까, 그거 잘 1.0, 받으신 거야.
0: 1.0, 1.0이야. 아,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는 1654번님. 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사연이야.
1: 네, 어떤 걸?
0: 응급실 갔는데 네. 너무 불친절했다. 아, 이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요 며칠 전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저 친절하게 안 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수증도 툭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물어봐도 무뚝뚝하게 안내됐을 그 직원 좀 혼내주세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0: 아니 몸 아파서 갔는데 그렇잖아요. 친절하게라도 좀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1: 어딜 가나 좀 이럴 때
0: 그럴 상황이 되면은 정말 자존감도 떨어지고 엄갑적이야.
1: 병원 근무하는 게 뭐 벼슬이야?
0: 아, 좋아, 좋아.
1: 친절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절해야지? 와, 새끼!
0: 그렇지.
1: 어따 영수를 집어던져? 이게 확 그냥 짠. 요단강 건너고 싶어?
0: 니가 야구선수야.
1: 니가 야구선수야? 어따 뭘 던져? 야! 가뜩이 아파 죽겠는데, 진짜 서러워 죽겠는데, 내 돈 내고 내가, 그니까 병원까지 가가지고 출발인데, 나 너한테까지 하대를 받아야 돼? 니가 인간이야?
0: 아이, 좋아.
1: 당장 꺼져버려!
0: 아, 이거 좋아.
1: 사표 싸! 때려쳐! 니가 너한테 거 필요 없어!
0: 니가 투수야, 그래.
1: 진짜. 어따, 어디 손님한테 손님은 왕이란 말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0: 어따 대고 집어던져.
1: 아, 형이 해!
0: 아, 너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1: 뭐라고?
0: 니가 투수야, 그래.
1: 니가 했잖아요, 아까.
0: 안 했어.
1: 니가 투수야?
0: 그렇지. 아까는 니가 야구선수야만 했지.
1: 아, 뭐 아파, 벌써. 큰일 났네. 아니, 이게 제가 목이. 그, 하루 종일, 그, 뭐라 그러죠?
0: 예.
1: 말 안 하는 적이 있어요.
0: 오, 왜?
1: 뭐
0: 삐졌어?
1: 일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사람도 없고 아무 말을 안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0: 무건수행하는구나 무건수행.
1: 그러다가 말을 하면 이렇게 목이 잠기더라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아, 오늘 처음 형님이랑 얘기하는 거.
0: 아 이제 오늘 여기서 해가지고 목을 튀어야지. 예? 그래야지 또 일거리가 들어오는 거지. 아니 개그맨이 입 안 하고 무건수행하면 어떻게? 예? 전국의 수많은 팬들이 최국의 입만 보고 있는데.
1: 아닙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꿈이에요.
0: 아니 돈이 있으려면 이 사람은 일을 해야지 돈이 있는 거지.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돈 들어오냐?
1: 아 그렇다고 입 닫 뭐 한다고 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던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쪽 개통이라는 게.
0: 아유, 좋았어요. 하여튼 첫 번째 화 잘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입니다. 작년에요. 마트에서 일할 때인데 아주머니가 사고를 환불해달라고 가져왔어요.
1: 환불해달라고?
0: 환불. 네. 도로 돈 내놓으라고. 근데 딱 봐도 두세 번 정도 우려먹은 것 같은데 우러나질 않는다고 가져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골인데 나는 무슨 봉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골인 줄 알았는데 국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사골 뼈. 너 사골이 뭔지 알아?
1: 에? 사골.
0: 응. 너 한자로 사골 어떻게 쓰는지 알아?
1: 사적인 뼈 아니에요?
0: 아, 사적인 뼈. 넉사자에 뼈골자야.
1: 아, 그래요? 그 뭐야? 뼈가 네 개 아니에요?
0: 아니 소 아니야.
1: 아, 다리가
0: 소 다리 네 개.
1: 아, 그래서 사골이구나.
0: 그래서 사골이야.
1: 어, 처음 알았네.
0: 뭘 처음 알아 그런 거를 맨날 저, 먹으면서. 아, 아니 그러니까 저 사골을 직접 사가지고 갔나 보지. 근데 딱 봐도 몇 번 우려 먹은 것 같은데 환불해달래. 아, 야.
1: 아줌마. 진짜.
0: 정말.
1: 이 아줌마 정말 진짜 사람 보자 누구를 뭐 보자기로 하나 정말. 딱 보면 그거 뭘 줄 알아요? 실컷 우려 먹고 와가지고 이거를 갖고 와서 환불해달라고는 뭐 어쩌라는 거 진짜. 아, 답답하네, 이 아줌마, 정말! 가져가! 가서, 마저 우려 드셔요! 그걸 우리가 속을 줄 알았어?
0: 야, 진짜 양심불량이에요, 그래.
1: 양심불량. 아, 이런 양심불량이 있어,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우리가 먹을 거면 티가 안 나게 우려 먹든가, 이거 다,
0: 그러니까.
1: 다 보이잖아, 이거 지금.
0: 딱 보면 아는데.
1: 야,
0: 야, 어떻게 그걸 두세 번 우려 먹고 가져와가지고 또.
1: 누가 이거 뚜껑들이가 확 보세지잖아, 이거!
0: 바꿔자, 그러냐고.
1: 가져가! 가져가!
0: 자, 이번에는 7494번님이에요. 최일구 최국 씨 안녕. 저는 인천에서 파주로 출퇴근한 직장인인데요. 며칠 전 일

0: 인데 아침 일찍 출근길에 파주 홍삼 스파 사우나를 갔는데요. 유명한 데인가 보죠. 파주의 홍삼 스파. 어떤 남자분이 목욕탕 안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와가지고요. 탕 안에서 뭘 보는지 보고 있더라고요.
1: 네.
0: 원래 목욕탕 안에 휴대폰 갖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체육시 화좀 아니 목욕탕 안에 다 빨가벗고 있는데 저걸 갖고 들어오면 안 되지.
1: 아,
0: 도착하라고 그러면 저 범죄행위인데.
1: 아, 그렇죠. 이거 그러네. 그런 게 있네.
0: 뭐 그러네야 그러네는.
1: 어, 뭘 찍으려고 갖고 와?
0: 네?
1: 핸드폰을. 그러면 안 되죠?
0: 아니, 뭐 찍었단 얘기는 안 하고 뭘 네. 보고 있었다는
1: 거 같은데. 네가 인간이야?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지.
0: 공중도덕 지켜 그래.
1: 지켜 지켜. 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0: 공중도덕 아니, 지켜 그래.
1: 법에 있어요 진짜 근데? 폰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걸 알아봐야 돼 우리가.
0: 그건 왜 나한테 묻냐.
1: 예? 그거 좀 찾아주세요.
0: 아니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거지.
1: 아니 갑자기 궁금해지네.
0: 아니 나 빨개 벗고 있는데 그걸 휴대폰을 들고 들어오냐? 아 옛날처럼 아,
1: 그렇지,
0: 옛날처럼
1: 그렇지.
0: 2세대 그냥 음성만 되는 거면 괜찮지만 아이 다 보이는 사진기인데 이게
1: 아, 예? 참, 이렇게 애매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0: 너 이렇게 아. 저 탕 안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너 찍으면 너 좋아?
1: 난 좋아요. 난 사진 찍히는 직업이라서 마음껏 찍어요 나를. 난 상관없어. 뭐 어떻게 아이고, 뭐 어떻게 야. 보여줘?
0: 어거지 피우지 말고 이 사람은. 그게 네. 말이 되냐?
1: 알았어. 아무튼 네? 그런 거 들고 오면 안 되죠?
0: 안 돼, 안
1: 어?
0: 돼.
1: 아, 왜냐면 제가 네. 그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네. 그 후배가 저기 살고 있어가지고 걔를 만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0: 중국이 네. 뭐 다 네 땅이야?
1: 아, 중국에 웨이하이라고 있어요.
0: 거기가 어디?
1: 웨이하이, 위해라고 있어요.
0: 이거
1: 위해가 청도 옆인가 그래.
0: 청도?
1: 예, 네, 청도 옆에.
0: 청도는 이 사람은 경상북도가 청도인데.
1: 그 청도 말고. 칭따오.
0: 아, 칭따오 네. 맥주? 네.
1: 칭따오 옆에 웨이하이라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목욕탕을 한번 갔어요, 목욕탕을.
0: 중국 목욕탕.
1: 그 동생이랑. 근데 거기는 탕에, 이분은 지금 핸드폰 들고 왔잖아요. 탕에 그 담배 피더라고.
0: 진짜. 몇 년 전인데.
1: 재작년인가? 아, 담배 피더라고요. 동네 탕에서. 폰은 당연한 거고.
0: 휴대폰 다 들고 들어와?
1: 아이폰은 당연한 거고. 제 떨어지는 거 담배 뻑뻑 피더라고. 당연 몸 담궈놓고.
0: 흡연자들이 네. 볼 때는 천국이겠네.
1: 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0: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뭘 먹고 어떻게 들어가냐.
1: 역시 차이나가. 야, 역시 차이가 진짜 우리나라, 어, 그러네. 차이가 나, 차이가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는구나.
0: 너 중국 얘기하니까. 네. 형이 저 옛날 90년 한국 중국이 국교 수교가 된 게 몇 년인지 알아?
1: 90년 맞습니다.
0: 92년.
1: 아, 90년.
0: 한중 수교 92년.
1: 아, 김영삼 대통령 때.
0: 그렇지. 네. 아니지. 김영삼 대통령은 93년부터지. 뭐 이렇게 아는 체 하려면 제대로 해, 좀.
1: 아, 노태우 정.
0: 그렇지.
1: 노태우 레인덕 때요.
0: 그렇지. 북방정책 할 때 아니야.
1: 북방정책.
0: 92년에 네. 이제 국교 수교가 됐는데.
1: 아, 그때 됐구나.
0: 형이 언제 갔었냐? 네. 국교 수교 대기 2년 전. 네. 90년에 갔다 왔잖아.
1: 수교 대기 전에?
0: 그럼!
1: 우와.
0: 베이징 내가 갔다 왔잖아. 베이징
1: 아무나 못 갔을 때
0: 아시안 아니야, 게임 그 요번에 끝난 아시안 게임 있잖아. 그런 거.
1: 그 좋은 걸.
0: 내가 그때 거기 가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1: 와.
0: 야. 뒷골목 화장실 갔다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네.
1: 알았어. 이거 너무 또 가면은.
0: 아, 오케이. 저, 여기까지만 하고.
1: 그 좋은 걸 왜 때려치셨어요?
0: 뭘 때려쳐?
1: 그 기자를. 그 좋은 기자를.
0: 아, 뭐, 그거 좋아. 좋기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1: 중국도 수교 전에 갈 수 있는데.
0: 아이, 그래. 그 아픈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그래. 네? 네, 해생 파산을
1: 그러죠. 아, 아파요. 난 추억.
0: 자, 노래 듣고 가겠대요. 실점선이 그만하라는 거야.
1: 네.
0: 자, 실버들 힘든 싱어 노래입니다. 권일이 부릅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최고의 함께 라디오.
1: 태국에 대신 환해주는 남자 하고 있습니다. 6491 청취자님의 문자가 왔어요. 고추 농사하는 아줌마입니다. 뙤약볕에서 고추 따서 번 돈 200만 원을 빌려준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어느 절의 보살님인데 얼굴 본 지 3일 만에 빌려줬는데 안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 못 받을 것 같아요. 아이고. 대신 화 좀 내주세요.
2: 아이고, 명색이 보살이라는 사람이.
1: 야, 뙤약볕에서 고추 농사 지어봤어요? 고추 농사 지어봤어?
2: 제가 또 고추 하면은 또, 아, 그전에 이천에서 이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 2때까지 그냥 고추를 심고 따고 뭐 함께 했어요. 고추 농사를 제가 할머니랑
1: 뙤약볕에서 그 고추 냄새 맡으면서 말이에요. 그 농사 짓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2: 심는 건 좀 나. 심는 건 좀 재밌어요. 딱딱 꼽고 이렇게 물 이렇게 하고 합니다.
1: 그때는 그래도 시원할 때지. 네. 심을 때는
2: 딸 때나 진짜 딸 때 고추 때 일단 다 따고 고추 때까지 뽑는 것까지 내가 했으니까.
1: 고추 때는 더 이따 뽑는 건데.
2: 그러니까 겨울에.
1: 네. 뭘 겨울이야? 늦가을에 그 뽑는 거지. 늦가을에.
2: 고추 따고 있는데 옆에 고랑 사이로 뱀 지나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1: 뱀 지나. 뱀 지나.
2: 뒤져 그냥.
1: 아, 이 사람은 그걸 그냥 보내냐? 뱀을?
2: 에?
1: 뱀을 그냥 보내 지나가면?
2: 그럼 어떻게 해?
1: 그 어떻게 해?
2: 뭘 잡아요?
1: 내가 언제 잡는다고 그랬냐? 그냥 보내냐고 물어봤지.
2: 저는 진짜 제일 싫은 게 뱀이에요. 살면서.
1: 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 고추 농사가 힘든 건데. 6491님이
2: 그러니까. 200이면요? 200을 고추 엄청 팔아야 돼요.
1: 집 바블로가 PD가 지금 이 6491님을 아주머니를 전화로 연결했대. 좀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최일구고요. 최국이에요.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아유, 지금 목소리에 좀 힘이

0: 없으시네요.
1: 네, 그러니까. 아, 힘이 없으신 것 같아.
0: 아니, 근데 좀, 그, 뭐라 그러실까요? 그, 보살이란 분을 3일, 얼굴 본 지 3일 만에 돈을 빌려주셨다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2: 아는 사람의 보살님 아는 분이라서, 아는 사람이 그 절에 다니는데 따라갔다가.
0: 네. 아무래도 또 독실한 또 불교 신자신가 보세요. 저기 전화하신 분이.
2: 네.
0: 그러니까 이게 또.
1: 그러니까. 수 아. 그러니까 3일 만에 예. 200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 큰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래?
2: 아니 그 보살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0: 네.
2: 간판달 돈이 없다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1: 간판달 돈이 아. 없어서 200만 원을 빌려달래요? 간판이 얼마나 큰 건데?
0: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좀 큰 거 하려면은. 네. 아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 전화하시는 사장님을.
2: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0: 아줌마.
2: 네.
0: 아줌마 그러면 그 네. 원래 이렇게 성격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탁 선뜻 또 이렇게 또 빌려주신 거 보니까.
2: 마음이 좀 약해요.
0: 큰 돈인데.
2: 큰돈이라서 믿었죠.
1: 네. 아니 근데 그거를 저 빌려달라고 그럴 때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2: 일주일 안에 준발했어요.
1: 일주일 안에? 그게 네. 언제적 얘기입니까?
2: 작년 이맘때, 아니 작년 한 7월달?
1: 그러니까 1년, 1년 넘었네 그러면.
2: 예, 예, 예.
0: 자. 아니, 그럼 간판 달 돈 빌려주신 거니까, 그 간판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보살님이.
1: 그러니까.
0: 그럼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2: 안 줘요.
0: 아, 찾아서 달라고 했는데도?
2: 예.
0: 어, 이거 뭐야, 그거
1: 가서 말이야,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2: 달라고 그러죠, 그냥.
0: 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 그 아줌마가?
2: 장사가 안 돼서 그런다고 난리가 났대요.
1: 자, 아. 그러면, 저기, 청취자님.
2: 네.
1: 그 상황으로 한번 상황 그걸 한번 꾸며보자고요. 저 최국 씨가 그 간판 그 단 그 음식점 그 보살님이야.
2: 네. 네.
0: 그 재현을 해주세요. 재현. 그 당시에 딱 제가 보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딱 찾아오셔가지고.
2: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돈 안 주실 거예요, 정말.
0: 아니,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그래. 아니, 그 200, 그 코끼리 비스켓 값도 안 되는 거 200 내가 뭐 안 줄까봐 그래. 좀만 기다려요.
2: 맞아요.
0: 맞아.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여보세요. 맞아요. 그거 하면 안 되죠.
0: 아,
1: 돈 받으러 가셨는데 맞아요.
0: 그럼 알겠어요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2: 아, 그러면은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시냐고.
0: 내가 무슨 거짓말인데 내가 무슨 거짓말했어 내가.
2: 아, 도대체 언제 줄 거예요?
0: 기다려요.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가 돼야지. 아, 그거 없으면 뭐 아줌마 죽어? 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아줌마.
2: 그러면은 한 달 있다 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오죠, 또.
0: 아. 내가 한 달 있다 줄게. 가! 이러면 이제 가시는 거야?
1: 청취자님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 돈 200만 원은 커녕 2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아.
0: 못 받으시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2: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최국 씨가 선을, 최국이가 하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한번 해봐. 어? 네가 저 청취자입니다 생각하고 보살님한테 이렇게 따져봐 한번.
0: 아니 혹시
1: 200만 원 달라고. 이분이 어떻게 따질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가르쳐드리라고.
0: 아니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네. 그 뭐라고 해요? 전화 통화한 걸 뭐 녹음해놨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각서로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2: 아니 녹음이 요즘엔 전화가 자동 녹음이 되더라고요.
0: 그래서 그거 돼 있어요 자동 녹음?
2: 예.
0: 어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뭐 언제까지 준다 그런 거 네. 녹음돼 있는 거 없어요?
2: 있어요.
1: 근데 있어 분들.
0: 근데 이게 소송 비용이 아마 더 들 거야 이게.
1: 그러니까 아유. 저기 청취자님.
2: 네.
1: 저 최극 씨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다음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범을 보여드려.
0: 아
1: 응?
0: 제가 이제 저기 아주머니예요. 제가 네. 이제 그 보살한테 돈을 받으러 간 거야. 저처럼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가져가지고. 아니야 내일 가셔가지고 저처럼
1: 길게 하지
0: 돼요.
1: 말고 잘라서 네. 하나 둘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해드려.
0: 아줌마
1: 따라서 하세요.
0: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지금. 아니 그때 죽겠다고 아주 간판 달 돈 없다는 거다. 돈 꽂힐 때 아주 입에 꺼졌더니 지금 돈 왜 안 주는 거예요. 아줌마 돈 내놔. 안 줘? 뭐 한 달만 기다리고 이게 몇 번째야. 한 달 이게 몇 달째야 지금. 어? 내일까지 이거 돈 안 주기 바라봐. 나 여기 이 가게 앞에서 똥 쌀 거야. 봅니다. 너무, 봅니다. 너, 나 지금 들어 눕는다.
1: 야, 너무 길잖아. 그걸 어떻게 다 따라해. 한 번만. 딱 짧게 하나만 해봐.
0: 짧게?
1: 어.
0: 짧게 어떻게
1: 그래야지 해야지. 이분이 따라하지.
0: 돈 내놔!
1: 해보세요.
2: 돈 내놔!
3: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돈 내놔 하면서 뒤로 도망가고 있어. 네. 그래가지고 돈을 받겠습니까, 청취자님?
3: 아니, 근데 진짜 받으실 거면 거기서 그냥.
2: 아니, 이미 포기는 했는데.
3: 아니,
1: 포기하셨다고요?
3: 해야 돼. 가게 앞에서 아, 저기를 해야 돼요. 난장을 부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2: 욕해주신다 그래갖고. 네. 욕심에다가 문자 드린 거예요.
1: 아, 따라하는 거는 하기가 어렵고, 아, 대신. 네. 알겠습니다. 예.
3: 아니, 근데 지금 목소리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몇 학년, 몇 반이세요?
2: 59이에요.
3: 어, 진짜. 목소리가 40대 같으시죠?
1: 예, 아주 젊은 목소리입니다. 예.
3: 아, 저 고추농사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2: 네, 지금도 꽃을 따고 있어요.
3: 아, 진짜 지금도?
2: 네, 맨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네.
1: 그 작년에 고추 해가지고 전부 얼마 버셨는데?
2: 우리 청고추를 해가지고
1: 네.
2: 1년에 뭐 한 3, 4천?
1: 3, 4천?
2: 네.
1: 아유, 많이 버셨네.
3: 뭐.
1: 어디서, 밭은 어디 있어요?
2: 평창군요.
1: 어디?
3: 어디요?
2: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1: 아, 평창. 평창.
3: 고추 엄청 맛있겠다.
1: 그러니까.
3: 평창 완전 청정 지역 아닙니까?
1: 아,
3: 평창에서.
1: 그래요. 예. 지금 올해 고추금은 어느 정도 돼요?
2: 별로 안 비싸요. 저는 꽈리 고추하고 아삭이 이런 것인데, 저는
1: 예.
2: 고추값이 별로 없어요.
1: 아, 이거 저런. 아, 진짜.
3: 예전보다 뭐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2: 내렸어요.
1: 아, 별로래, 진짜.
3: 올라가야 돼.
1: 농사는 그래도 올해 비가 안 와가지고 풍년이겠어요?
2: 농사꾼들이 다 망했어요.
1: 농사, 고추 농사하는 분들 다 망했다고요?
2: 아니, 야채 농사하시는 분들이 네. 다 망했어요, 올해. 가치 없어가지고.
1: 아, 그 또 우리 8월 달에 또 뭐 섭씨 40도 넘는 폭염 속에서 야채가 네. 많이 시들고 그랬잖아요.
2: 예, 네, 병도 많이 나고.
1: 그러시구나.
3: 아, 그 보살님 진짜 돈. 돈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지? 아, 제가 그거 화가 나네요, 진짜.
1: 그 보살님도 평창에 살아요?
2: 강릉에 살아요.
1: 그분은 강릉 살고 청취자님 평창.
2: 이 라디오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3: 그러니까 아니 돈 떼어먹는 보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보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다른 보살 얼굴에.
1: 네가 보살이 한번 해.
3: 어, 네가 보살이야?
1: 보살이면 다야 그래.
3: 네가 무슨 보살이야, 네가? 뭐 없나?
1: 에?
3: 네가 무슨 보살이야?
1: 아니 저
3: 그냥 살이지 살 덩어리.
1: 아니 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안 되지.
3: 부처님의 얼굴에 먹수해도 이건 쓰지 말이야.
1: 아야야 하나
3: 거야?
1: 하나 터졌다 최국이. 야 부처님 얼굴에 그렇게 예? 먹칠을 해?
3: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 아이 좋았어.
3: 아주머니 그 고추농사 좀 크게 하시는 거 딱 보고 그냥 좀 쉽게 보고 이렇게 탁. 뛰어먹을 심산으로 애초에 꾼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지금 평창이시라고 그랬죠?
2: 네.
1: 아 이거 평창에서 이걸 어떻게 듣고 계세요?
2: 마스크 까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있어요.
3: 라디오
1: 그러니까 라디오
3: 잡혀요,
1: 공중파로는 안 잡힐 거고 전파가 앱으로 듣고 계세요?
2: 핸드폰으로? 네.
1: 어, 앱인지 유튜브인지 그건 모르시겠고?
2: 아니 저기 라디오 앱으로.
1: 아 라디오 어플, TBS 라디오 써있는 그런 거죠?
2: 예, 예.
1: 그 앱을 라디오 앱을 아, 듣고 계시나?
3: 세상 좋아졌어.
1: 아니 어떻게 평창에서 저희 서울에 그 TBS까지 듣게 되셨어요?
3: 아니 나오니
2: 재밌어요.
1: 재밌으셔서?
2: 예,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고.
1: 네, 예, 그렇죠. 예.
2: 나이대 음악이 있는데.
1: 저희가 저 중년을 타겟층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2: 네.
3: 저는 초딩이요. 저는 초딩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거.
1: 알겠습니다. 자, 농사.
3: 고추농사 잘 줘서 또 돈 네. 많이 보세요.
1: 아니, 네. 가만 있어봐. 지금 고추가 다 벌써 빨갛습니까? 딸 때가 됐어요?
3: 이제 빨개지죠.
2: 청고추를, 네. 저는 빨간 고추가 아니라 청고추를 따요. 꽈리고추.
1: 아, 꽈리고추. 그 멸치하고 볶아먹을 때 쓰는 꽈리고추?
2: 네.
1: 아, 그 꽃으로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2: 그런 거.
1: 네. 자, 그래서 저 파블로 PD가 농산일

0: 하고 계시고 반일하고 계시니까 선크림을 보내드리겠대요.
1: 아, 제대로네요.
2: 감사합니다.
0: 일산 마디역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인데 요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2: 네.
0: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보살님한테 200만 원을 뜯기셔가지고 속을 썩이게 계신
1: 동네
0: 청취자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0: 아 저기 청취자님.
2: 네.
0: 그 노래를 저 파블로 PD가 선곡을 해놨는데.
2: 네.
0: 고추농사, 고추농사 그러니까 조용필의 노래 고추 잠자리 듣겄대.
2: 네.
1: 어 잠자리, 잠자리 거의 옆에 있잖아요, 그죠?
0: 자, 다음에 또 봬요.
2: 네.
1: 예. 네, 수고하세요.

0: 네.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평창에서 고추 농사 하셔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번 200만원을 떼일 위기에 놓인 청취자님의 사연 인터뷰 됐다가 빠블로 PD가 고추 잠자리 노래까지 들었어요.
1: 그러니까, 그 좀, 그 한 번에 200만원 주기 좀 싫으시면 조금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나눠서라도 1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금방 할부 갚듯이 갚으면 주는데 그러니까 되는데 그걸 왜 안 주냐.
0: 한 청취자가 그 인터뷰 듣다가 이런 문자까지 보내서 지금 최욱 씨 같은 예? 내용으로 아줌마 돈 못 받겠네 저렇게 착하셔가지고 어떻게 받아요.
1: 그러니까 절대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 네. 절대 꿔주면 안 돼요. 그냥 죽는 소리 해야 돼요 무조건. 아유 나도 네. 나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한테 지금 꿀라고 얘기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돈 꿔주잖아.
0: 너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이 있냐?
1: 아 이래 사람 잃고 돈 잃고 진짜로
0: 너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이 있어?
1: 아 저도 몇 번 꿔줘봤죠. 근데
0: 때였어?
1: 이게 꿔주는 순간 꿔주는 순간 헤매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그때부터.
0: 아니니까 그럼 속담 있잖아. 빌려줄 때는 저 뭐야?
1: 아. 네?
0: 빌릴 땐 뭐지? 어? 서서 빌려주고 네. 받을 때는 저 뭐 뭐 누워서 뭐
1: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네. 한번 꿔줬잖아요. 네. 뭐 약속대로 갚어 갚잖아.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꿔요. 계속 그런 식으로 꾸더라고 또.
0: 경험담이고요.
1: 네, 그러니까 꿔준 사람은 계속 평생 그 받을 때까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0: 너 화 좀 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네? 너.
1: 아, 그
0: 저, 싫어?
1: 나보다 형이라서.
0: 아 형이야?
1: 예.
0: 이제 안 받아도 돼?
1: 안 받아도 네? 돼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0: 아, 화 좀 내. 내가, 그러니까.
1: 아 근데 또 그분이.
0: 돈 입장, 내라 형 그래. 그분이
1: 입장이 좀 그래요. 좀 짠하더라고. 그래. 내 순서까지 안 와. 보니까.
0: 그래. 아유 최고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1: 안 꿔주는 게 장땡이 안 꿔주는 거.
0: 알겠습니다. 자, 8500번님께서 6차선 도로인데요. 많이 막히는 구간입니다. 차 한 대가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초보 운전인 줄 알았는데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핸들 양쪽에 팔꿈치로 대고 네.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와, 무슨 말씀인지 진짜. 알겠죠? 네. 핸들 양쪽에 대고 손을 딱 걸치고 가운데다가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더래. 운전 똑바로 하라고 혼 좀 내주세요. 너무 위험하고 도로가 꽉 막히잖아요.
1: 야 아줌마 아줌마 운전 똑바로 해요 아줌마. 그러다 죽어. 여기가 진짜.
0: 여기가 놀이공원인지 알아요 그래.
1: 뭐 지금 큰일 나려고 그러고 있어 진짜. 뭘 보길래 진짜 여기가 뭐 놀이공원인지 알아? 어디서 그런 걸 보고 큰일 날. 아줌마만 가는 거 아니야. 다 가는 거야. 주변에 그냥.
0: 그 화만 내지 왜 트림까지 하냐. 더럽게.
1: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지 않다.
0: 아 정말.
1: 병풍대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요단강 건너고 싶냐고. 확 그냥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0: 야 좀 딴 거 없냐. 참신한 거.
1: 저도 하면서도 참.
0: 참신한 거 좀 꺼내와. 없어?
1: 여기 뭐 개편 안 해요? 여기
0: 개편 무슨 개편이야?
1: 가을 개편 이런 거 없어요 좀. 아, 좀 소리 안 지르는 걸로 좀 바꿔줘요.
0: 여기는 개편 없고 내 편밖에 없어. 그리고, 그리고 네가 하는 대화나면 이거 없으면 허리케인 라디오 문 닫아야 돼.
1: 무슨 말씀이세요?
0: 아, 이거 네가 안 오면 안 돼. 이거 무슨 개편이야? 다 내 편이지. 너 저 10월 23일이 무슨 요일이라서 봐봐 저기.
1: 10월 23일이요?
0: 어, 10월 23일.
1: 금요일.
0: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허리케인 라디오? 응?
1: 문 닫는 날이에요?
0: 아니, 문 연 지 만 9년 되는 날이야.
1: 아, 진짜?
0: 2017년 10월 23일부터 했거든.
1: 아, 이딴 식으로 오래 하면 뭐해? 아, 받을 걸 받아가면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가야지.
0: 아유,
1: 아유 참나.
0: 우리가 7년 때까지는 그래도 받았지. 만 7년 때.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땡년 앞은 없는 거야. 야, 정말.
1: 아유,
0: 야,
1: 아무튼 뭐,
0: 아유, 저 저기 광고 듣고
1: 뭘 광고를 들어?
0: 돈 내는
1: 거. 아이고 주주도
0: 7년 5천 원이라도 주고 듣겠다고 그래.
1: 주주도 광고를. 아 참, 나 정말.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0: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3: 네. 자, 1207님께서요, 아까가 평창에 꽃을 짓는 분한테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셨네. 저는 화물기사인데요, 돈 받는 길이 있어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민신문고. 평창의 고추사장님. 야, 국민신고, 신문고에 신고한다고 그러지. 이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4: 아, 네. 그러니까, 이게.
3: 네, 많은 분들께서 평창에 정신장님 걱정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역시 최국 씨가 지난주에 안 나오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힘이 없었는데 오늘 2주 만에 나오고 그러니까 역시 허리케인 라디오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최국 씨 정말 오늘 고맙고요. 자, 오늘 끝곡은 진영의 노래 듣겠습니다. 더 없이 좋은 날, 요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4: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0: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2: TBS 교통정보
3: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사직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복궁역 방면 집회로 3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의사당대로 의사당역 2번 출구에서 산업은행 방면 3개 차로도 오후 4시까지 통제가 되는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의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고요. 김포 방면 차량은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면 서청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로 뒤로 2km 구간 밀리고요. 남이 방면으로는 호법분기점에서 모가정류장, 진천에서 진천터널과 오창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칠서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조덕배 노래 듣고 옵니다. 말문이 막혀버렸네.

0: 저도 빼 말문이 막혀버렸는데 들었고요. 당첨자 한 분 더 알려드립니다. 5727번님이에요. 1번 상어가 정답이고요. 받고 싶은 거는 2번 양꼬치 받고 싶고요. 만화님과 함께 가서 먹고 싶습니다. 네, 5727번님한테 자 구리의 양꼬치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내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잠시 후 실버돌 힘든 싱어 스페셜합니다. 대화남은 오늘 쉬었다 갑니다. 최국 씨가 다른데 저희가 출연료를 못 드리니까 최국 씨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돈 벌러 갔습니다. 대신 남산, 신안산, 류인숙 세 분의 가수가 실버돌 힘든 싱어 가수 세 분이 출연해서 스페셜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듣고 옵니다.
1: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2: 유통 빤대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0: 남자지. 헤이비스타의 현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1: 힘든 싱어.
0: 아, 오늘 보조 MC 좋습니다. 여기 출연은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살 이상만 출연할 수 있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조 MC 명문학교 출신이죠.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한 서울예대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 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가왕 사우스마운틴 남산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 게스트 마스터 세레머니 허리케인의 그 TBS 라디오 오늘 그 신청곡 드디어 짧게. 나왔습니다. 네. 차만 타면 오는데
0: 뭐로 왔다고요? 뭐로 왔다고?
2: 차만 타면 오는데 네. 신청곡이 들어와서 제가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0: 아까 예. 예. 아까 저 봄운동 그 청취자께서 남산 씨 예. 팬이라고 그러셨어요. 와 오늘 아주 뭐 어깨 힘들어가겠어요.
2: 아, 네? 그렇잖아도 지금 훅가시 아니
0: 여보세요. 그게 뭐야?
2: 이제. 아니 이제 이게
0: 힘 좀 넣었다 그래.
2: 우리 그 TBS 최일구 허리케인 그 라디오는 예.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예. 여기 나오면 무조건 뜹니다.
0: 아, 그래요.
2: 저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제를 통해서 네, 많이 피하려고
0: 그만하세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힘든 싱어 스페셜로 꾸며드릴 건데 자 오늘 남산 씨도 스페셜로 나오셨지만 다른 두 게스트 남산 씨가 자 저희가 BG를 넣어드릴 테니까 게스트 소개해 주세요. 왜 소리가 들리다 말아. 자 해주세요.
2: 신한산 가수.
0: 아 이런 거 읽어야죠 이런 거.
2: 알려고 합니다 지금.
0: 아 그래요? 네.
2: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으나 경기도 안산에 터를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기어이 사업을 성공시킨 후 가수 활동을 이어오고 본인은 열정의 실버돌입니다. 신한 도전에서 아깝게

0: 떨어진 뒤죠. 오늘 힘든 싱어 스페셜 코너에 다시 모셨습니다. 고각 분위기의 타이틀곡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 통 가수 보안산 아니고
1: 신안산 나와보라니까요.
2: 아유 감사합니다.
3: 자 오늘 신한산 씨 몇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2: 지금 오늘 세 번째.
3: 세 번째. 조금 익숙해지셨어요 스튜디오?
2: 아유 그래도 뭐 익숙할 것 같은데도 나오기만 하면 괜히 긴장되고 떨리네요.
3: 그래요. 지금 저 여보세요 남산 씨.
0: 말씀하세요 할 말씀.
3: 저
0: 하세요.
3: 있는 것만 읽어 막 살 붙여서 늘리지 마시고.
0: 아 저. 친구 가수가요.
3: 네. 아, 됐고요.
0: 꼭 해달라고 해서.
3: 지금 저 문자가 막아서 1870님이 네. 남산 씨 팬인가 봐. 우리 남산 가수님 최고. 차만 타면 오는데 너무 좋아요. 국민 가수 남산 화이팅. 1870 이분은 어디 아는 분 아니에요?
0: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도 외우지는 못합니다.
3: 아는 분이니까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게스트 소개해 주십시오.
0: 언에어 들어왔습니다. 가수 유인수.
3: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0: 네. 가만히 계세요. 네. 경상남도 남해 가수왕 선발대회 대상을 수상한 남해의 딸입니다. 2017년에 스타 대조기 박성훈 작사 작곡 빨리 오세요로 데뷔했고요. 깊은 감성, 표현력과 명품 보컬을 담아낸 신곡 엄마 엄마를 발표하며 가요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실버들 힘든 싱어 3대 광이 빛나는 가수
1: 유인수 씨를 소개하려면
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3: 네, 오늘 핑크빛 자켓이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셨어요?
4: 어저께 와 있었습니다.
3: 아 이미
4: 네, 예. 네, 어저께 연락 받고
3: 네 잘하셨어요.
4: 미리 와 있었어요.
3: 아주 오늘은 여유가 있으셨겠네.
4: 네.
3: 자, 저 세 분 다 이렇게 저 추석 연휴 끝나고 오늘 워낙은 저 최국 씨가 나와서 허리케인 라디오의 최고의 그 코너거든요. 대신 환해주는 남자. 네가 이가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최국 씨가 돈 벌러 갔어. 아. 저희가 출연료를 뭐 여러분도 못 드립니다만 최국 씨한테도 못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파블로 PD가 돈 벌러 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대신 네. 와주셨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3: 자, 세 분들 이제 지역에서도 또 유명한 가수분들일 텐데 뭐 네. 추석 연휴 때 행사들 많이 다니셨어요? 신안산, 안산 같은 데 많이 다니셨겠네?
2: 네, 이제 저는 뭐 명절 때까지도 뭐 이렇게 지역 축제에 많이 이렇게 불러서
3: 네.
2: 이 아산도 갔다 오고 뭐 이 또 요즘 야시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3: 네. 그래서
2: 야시장 쪽에서 이 텅이 굉장히 노래가 좋고 네. 그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3: 그래요?
2: 거기를 찾아오고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3: 네. 팬이 갈수록 늘어나신다. 통이라는
2: 네.
3: 노래로.
2: 네.
3: 류인숙 씨는?
4: 저는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 네, 매주 마다 우리 그 얘기는 시골은 면 쉽게 읍면이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면민체육대회를
3: 네.
4: 시작합니다.
3: 남해에서?
4: 네. 네.
3: 아 좋습니다. 자, 남산 씨는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0: 가수 남산 씨는요.
3: 네.
0: 아, 저는.
3: 가수 남산 씨가 아니라 저는 그래야지. 뭐 가수 남산.
0: 저는 그 팬클럽에서 네. 버스를 대절해서 네. 어디 행사나 방송 있으면은 움직입니다.
3: 오, 팬클럽이?
0: 그렇죠.
3: 뭐 아까 그 문자도 팬클럽이 보낸 거네 그러면.
0: 그분은 잘 모르신
3: 네,
0: 분이고요.
3: 네.
0: 그 조끼까지 맞춰가지고 우리가 방송 행사를 통해서 가서 움직이고
3: 그 정도시구나.
0: 현수막도 붙이고.
3: 이야 대단하십니다.
0: 너무 시끄럽습니다. 동네가 시끄럽고 조선도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고.
3: 여기 안에 있으면은 뭐 힘든 싱어만인 줄 알았더니 괜찮으시네 밖에 나가시면.
0: 아, 저는 그 무대의 친일이기 때문에
3: 네.
0: 일단 무대에 서면은 그 현란합니다.
4: 아.
3: 현란해요?
0: 네, 네. 여보세요?
3: 하여튼, 세 분 의상도 아주 독특하시고, 네. 신한산 씨는 계량 한복을 입고 오신 것 같아?
2: 네.
3: 맞춰 입으신 거예요?
2: 예, 예, 맞춰 입었어요.
3: 오, 좋습니다.
0: 박수무당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2: 아까 둘이 검정 옷을 입고 오니까 제가 둘이 같이 장례식장 갔다 왔네요.
0: 여보세요? 장례식장이 뭡니까? 상갓집이지.
3: 자, 지방방송은 좀 꺼주시고. 자, 지금부터 세 분 가수들과 함께 스페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가수분들 라이브를 이제 들을 건데, 순서를 첫 번째 남산 씨. 예,
0: 찬물도 순서가 있고, 예. 지게꾼도 순서가 있듯이 제가 2대 가왕입니다.
3: 그러세요?
0: 그래서 먼저 해야 되겠어요.
3: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남산 씨가 첫 번째 하실 거고, 이어서 신한산 씨가 할 거고, 네. 세 번째가 류인숙 씨가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도 감상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 안내 좀 해주세요. 그 밑에 거. 청취자 여러분께.
0: 실버들 힘든
3: 여보세요?
0: 시골.
3: 여보세요. 실버들 그러지 말고 실버들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실버들 그러지 말고.
0: 여보세요. 제 발음 있는데 자꾸 고치려고 합니까?
3: 알았어요.
0: 실버들 힘든 싱어. 스페셜. 네, 청취자 여러분도 노래 감상 문자 보내주십시오. TBS 앱은 무료고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산 씨의 라이브 첫 번째 무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란한 무대가 되는 겁니까?
0: 아, 당연히 되죠.
3: 어디 앉아서 부르실 거예요?
0: 아, 서서 불러야죠.
3: 저기 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산 씨의 차만 타면 오는데는 아까 청취자 신청곡으로 들었으니까 남산 씨의 또 다른 히트곡이죠. 이상형. 그죠? 이상형. 여보세요. 이상형 맞죠? 노래 제목. 네, 어떤 노래입니까? 이상형이?
0: 이상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노력의 대가를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만나는데
3: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0: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만나야 되고 네. 열 번 치고 안 넘어간다.
3: 아이 그렇게 하면 너무 스토커 같으니까 대충 하는 걸로 하고.
0: 안 넘어가면
3: 아니 근데 한번 들어보니까 노래는 지난번에 보니까 좋더라고. 그 남진 씨의 그 둥지 작곡한 차태일 씨의 곡이라며?
0: 그렇죠. 저는 그 남진 선배님하고
3: 자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이 부릅니다. 이상현입니다. 박수.

0: 이상형 남자.
1: 아, 잘 들었습니다. 아,
2: 남자 씨는 무대가 좋네 여기. 야, 대형 무대에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KBS 뭐 가요 무대 같은 데서 한번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제 노래 사랑꾼을 가요 무대에서 불렀고요.
2: 어, 그래요?
0: 전국노래자랑에서 이상형하고 사랑꾼을 두 번 불렀습니다.
2: 전국노래자랑에서도요? 그렇죠. 초대 손님으로?
0: 초대 가수로.
2: 초대 가수로?
0: 예, 예. 오,
2: 언제요?
0: 작년하고 재작년이요.
2: 어, 나 못 봤는데 그걸?
0: 원래 선배님 안 보실 때만 제가 부르게 나옵니다. 네.
2: 아, 남산의 이상형 노래. 노랫말이 아주 의미심장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사랑이 어디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
0: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죠.
2: 그렇지, 그렇지. 네. 이상형을 향해서 네.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저 신한선 씨 팬이 문자를 보냈네, 이번에는. 네. 자, 이제 남산 씨 첫 곡 부르셨으니까 잠깐 쉬고 계시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신한산 가수의 통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네. 가창력 최고 가수 민요풍의 통 작곡 편곡 최고 노래 대박나길 바랍니다. 신한산 화이팅입니다. 임동민 팬입니다. 어떤 분이세요? 임동민? 팬이신가요?
3: 팬인데
2: 성함만 제가 기억이 나시고
3: 예, 이름은 살짝 기억나는데 지금 뭐 그
2: 얼굴까지는 겹치지
3: 네,
2: 않는다.
3: 네네네.
0: 저 친구가 저 까마귀 우리 많이 먹어가지고.
2: 자 네. 그러면
3: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2: 신한산 씨, 네, 자 가서 준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통 부르실 거고, 어 저기 남산 씨의 친아들이 문자를 보냈대요. 3810님인데 이렇게 썼네. 가수 남산 아들이에요. 아빠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살아있는 입담, 입으로 먹고 사는 남산
0: 아들이 미국에서 있다가요. 사업차 네. 그 와가지고 2주 동안 있다가 지금 그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고 또 납품 때문에 잠깐 와서 네. 있는데 제가 아. 방송 나온다니까 꼭 듣는다고 해서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2: 큰 자제분이에요, 그러면?
0: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옷 아. 보내준 아들.
2: 아, 이 옷?
0: 버클린 졸업하고.
2: 네. 저한테 준 녹색 옷도 이
0: 아니, 그거 군대에서 싸게 샀다 드린 거고요.
2: 여보세요, 미국 거라며.
0: 아니, 그 미국 거가 아니고.
2: 네, 알았습니다.
0: 뭐, 코리안.
2: 자, 그러면 신한산 씨의 두 번째 무대입니다. 네, 라이브예요. 자, 신한산 씨의 대표곡. 자, 통입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김태환 씨, 아, 민요풍의 노래, 통. 춘사위도 뭐, 민요식으로 말이죠. 아,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어요.
1: 네.
0: 자, 이제 실버돌 힘든 싱어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남산 씨, 신한산 씨, 그리고 남해에서 올라오신 류인숙 씨입니다. 자. 신한산 씨 지금 응원 문자 노래 듣고 나서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팬층이 남산 씨에 비해서 아주 두꺼우신 것 같아.
2: 아, 그래요? 네.
0: 남산 씨는 팬층이 좀 얇아 보이던데.
2: 아, 저는 그 남녀술 불문하고 네. 그 연세에 그 초월해서 네. 모든 분이 저 팬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될 친구는 수는 있지만 많이 모이신 건 아니다.
2: 저 친구는 그 층이 한정되어 있어요.
0: 그래서 상대를 그렇게 비방하지 마시고.
2: 아, 비방하는 게
0: 고조 MC니까 저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저 네. 신한산 씨 저 격려 문자.
2: 이성민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올 신한산 오라버니 구성진 음성 그리웠어요. 아유. 화면빨 끝장이냐.
0: 갑자기 이주일이야.
2: 물망초 TV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0: 여보세요.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뭐 좀 코멘트를 해줘야지.
2: 아, 예, 예. 예. 구성진 음성이라고 했는데 화면빨 끝장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화면빨은 잘 안 받는
0: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덕담을 해주셔야지.
2: 아, 덕담이요?
1: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못하기 때문에 보조 MC를
0: 하는 거죠. 한계, 한계.
2: 말 조심하세요.
1: 저런 게 없어지면 또, 이제.
0: 안 돼서 네. 신한산 씨를 다음 주부터 보조 MC를 써야지. 자, 물망초 TV님 거.
2: 물망초 TV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신한산 가수님, 전보다 오늘은 목이 좋아지셨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제가 오기 전에요, 목이 안 좋다고 해서. 네. 제가 프로폴리스 액상 있어요. 네. 그거 내가 먹는 걸 먹여줬고. 아. 바깥에서도 한 병 줬고. 그리고 저기 용각산도. 아유.

0: 내가
1: 오늘 딴 날보다 더 출입문도 다 열어주고요. 네. 네.
0: 여보세요.
2: 자, 상품 광고 하지 마시고. 자, 다음.
3: 다음. 그 가수 신하림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어. 신한산 가수님 통 노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1: 아유, 아린 가수님 고마워요.
2: 네.
3: 춘자 최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전 남산 가수님 팬입니다.
2: 전 남산이 아니고요. 저는 남산 이렇게 읽어야지.
3: 여보세요. 잘 쓰세요. 똑바로 읽게.
2: 전 남산이 아니고 저는. 아,
3: 저는 남산 가수님 팬입니다. 네. 근데 신한산 가수님이 더 짱짱. 아니, 이런 문자를 저한테 읽으라고 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2: 아이고.
3: 여보세요?
2: 좋았어요.
3: 노래 나왔어요. 노래 나왔지?
2: 자, 이제 류인숙 씨의 또 무대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숙 씨 뭐 대표곡이죠? 엄마를 그리워하는 엄마, 엄마. 자, 류인숙 씨 무대 앞에 가서 서 주시고요. 자, 보조 MC가 소개해 주세요. 류인숙 씨.
3: 아, 우리 류인숙 가수님은.
2: 류인숙이야, 류인숙.
3: 류인숙 가수님.
2: 예. 네,
3: 제가 지금 그 데뷔곡은.
2: 아, 그렇게 됐고, 자. 류인숙 씨의 엄마 엄마 듣겠습니다. 아, 얘기만 해주세요.
3: 이번 소개할 가수는 명품 보이스 남의 이미자 류인숙 가수님의 엄마 엄마를
1: 들 거냐 말 거냐.

0: 경연이 아니고 예. 완전히 천대 가수로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류인숙 씨도 아주 연구가 많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죠?
1: 네. 예.
0: 자, 여러분 실버돌 힘든 싱어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세 분 가수 나와 있습니다. 남산 씨, 신한산 씨, 류인숙 씨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자, 류인숙 씨 이제 엄마 엄마 노래 들으시면서 청취자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보주엠 씨가 좀 남산 씨 소개 좀 해주세요.
2: 아, 명카 워시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최고야 아름다운 여인 예쁜 류인숙 공주님.
0: 아, 여보세요. 그렇게 읽지 말고.
2: 네.
0: 그렇지. 국어책 읽듯이 기지 말고 지금 대화형으로 읽어요. 최고예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예쁜 류인숙 공주님.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지.
2: 여기 와서 하세요, 그러면.
0: 자, 읽어보세요, 다시.
2: 아, 명카오신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2: 아, 류인숙 가수님 최고야.
0: 그렇지.
2: 아, 아름다운 여인이시고 네. 예쁜 류인숙 공주님. 근데 너무 좋은 말만 갖다 덧붙인 것 같아요.
0: 여보세요. 아, 청취자가 이렇게 쓴 걸 왜 그래.
2: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 써야지. 너무 과장됐으니까.
0: 아, 여보세요. 빨리 읽으세요.
2: 대전으로 빨리 오세요. 뻐꾸기 사랑, 가슴에 묻은 사람, 엄마 엄마. 보물섬 남해로 오시다. 3대 가왕 명카오 씨는 대전 황토봉에서 일하는 중. 네.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1: 감사합니다.
0: 명카오 씨라는 분 아세요?
1: 아,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0: 아, 유튜브 팬이세요?
1: 네, 네.
0: 아.
1: 네.
0: 팬이라고?
1: 예, 유, 예, 팬, 유친, 유튜브 친구라고.
0: 아, 유친이라고 하는
1: 거죠? 네, 유친. 예, 예.
0: 처음에는 유친.
2: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1: 아, 예, 유친입니다.
0: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0: 아저씨는 똑바로 하세요. 또.
2: 아, 우리 이성민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핑크, 핑크. 너무 예쁘시네요.
1: 감사합니다.
2: 저도 한벌 구입해야겠네요.
0: 네.
2: 그 옷은 맞추신 거 맞나요?
1: 네.
0: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0: 그 옷을 맞추신 거는 저분이 쓴 게 아니야. 아. 저걸 소개하면 그 옷은 맞추신 거 이렇게 물어보라고 써놓은 거야.
2: 네.
0: 아, 그래요? 그거 맞추신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2: 그 옷을 동대문에서 사 있어요? 남대문에서 샀어요?
1: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0: 자, 이렇게 네. 해서 세 분의 라이브 한 곡씩 다 들어봤습니다. 자, 3192님께서 남산 씨의 이상형 노래 좋았어요. 인생살이를 노래로 풀어낸 사연이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았고요. 신한산 씨 경연 때는 조금 떨더니 오늘은 대단히 잘하셨다.
3: 감사합니다.
0: 류인숙 씨도 마찬가지였다.
1: 감사합니다.
0: 세 분에 대해서 아주 청취자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40분이 되고 있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한 곡씩 더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다음 라이브는 이제 신한산 씨죠?
3: 네.
0: 어떤 곡입니까? 두 번째
3: 눈물로 채운 잔이라고
0: 어떤 곡이죠?
3: 이, 제가 이 두 곡을 다 그 최강산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0: 네?
3: 이게 다 이별의 아픔을 그린 아, 곡이에요.
0: 얼마나 이별을 눈물로 채웠다.
3: 예, 얼마나 이 이별의 아픔이 아, 컸으면 그 소주 잔에
0: 눈물로 채워, 예, 그 아, 소주 잔이에요, 맥주 잔이에요.
3: 소주 잔이겠죠. 소주 잔은 그 쓰디 쓴 술이니까 소주 잔에. 내 눈물로 채워서 아, 마신다라는
0: 소주 잔으로 할까요 그러면?
3: 네네. 네,
0: 알겠습니다. 신한산 씨의 두 번째 라이브 듣겠습니다. 눈물로 채운 잔 얼마나 이별의 아픔이 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저 남산 씨는 중간에 간주 때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줘라.
2: 아, 예, 예.
0: 신한산 씨가 눈물로 채운 잔 부르고 있다 이렇게.
2: 지금 노래 부를 가수는 신한산.
0: 아, 이건 할 거다.

끝났습니다.

0: 마지막이란 클라이맥스의 전대요.
1: 술인지
0: 뭐를?
1: 술인지 눈물인지 모를 잔을 비운다.
2: 여보세요? 남들이 버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3: 여보세요? 제가 홍보해드리는 거예요, 노래.
2: 아니, 노래 홍보하면 똑바로 하셔야지. 네. 저기, 잘못하면 안 됩니다.
3: 자, 신한산 씨 눈물을 채운 전 아주 독특한 곡이고, 이 뿜어내는 모습을 보면 꼭, 그, 누구예요? 강진 씨. 아니면, 아, 진성 씨 같은. 예? 예. 진성 씨 그런. 인상도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2: 저 친구가 원래 진성 가수님들을 좋아합니다. 잘
3: 아,
2: 부르고요.
3: 그래요?
2: 님의 네. 등불이라든지.
3: 아, 님의 등불을 잘 부르실 것 같아요. 네.
2: 지난번에 한번 불렀잖아요. 네. 떨어졌으니까 불러져가지고.
4: 나중에 저기 그 진성 씨가 또 제 노래 통을 한번 불러줄 거예요.
3: 어, 네. 맞아. 진성 씨가 통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2: 유인수 가수님과 대결해서 님의 등불 불러가지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3: 아, 알았어요. 그만해.
4: 뭘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2: 아니, 뭐, 자다가도 잠꼬리라는 게 떨어져가지고. 유수식 가수님 보면은.
3: 여보세요. 눈물로 채운 자, 청취자들, 자, 문자 소개해주세요.
2: 자다가 소름 끼치, 아니. 네. 김현순 가수, 아.
3: 김현순님, 청취자님.
2: 아, 김현순님께서 아, 문자 주셨는데요. 술 들어간다. 쭉.
3: 들어간다. 여보세요.
2: 자, 아니, 그렇게 하시다면서요.
3: 여기 스탠드바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2: 아니, 아까는 그 뭐 이쁘게 샵.
3: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예.
2: 멋있게 하라고
3: 해요. 예,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2: 그러니까
3: 예.
2: 이성민 님께서 밤새 마셔도 취하지 않는 눈물로 채운 잔 오늘 밤 두 캬.
3: 오늘 밤 두 캬가 아니고
2: 말씀하세요.
3: 오늘 밤도 캬 이렇게 하는 거지.
2: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술 먹는 게 아니라 이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3: 아니 알겠는데
2: 여자가
3: 띄어있기를 제대로 해야지
2: 그걸 받아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렇게
3: 오늘 밤 두 캬가 아니고 오늘 밤도 캬다 이거야
2: 네?
3: 오늘 밤 두 잔을 마시겠다는
2: 여보세요,
3: 게 아니고
2: 가세요.
3: 아,
2: 구름작가 나온 사람은
3: 자, 또 물망초
2: 연기가 나온 똑같습니까 물망초 TV님께서 가수 신한산 눈물로 채운 잔 작사 최강산 그리고 작곡 최강산 작사는 틀렸어요 아까 그 다른
3: 시간 하셨는데. 없습니다. 이러면은 남산 씨 노래 못 불러.
2: 어. 아, 저는 노래 안 해도 됩니다.
3: 아, 그래요? 어, 네. 여유가 생겼네. 네. 또.
2: 태진 노래방 49285 엘프 98389. 이번에요. 네. 그 신한상 가수님이 네. 그 통이 많으면 가수하고 그 팬들이 많이
3: 들어서 아, 노래 번호입니까? 그
2: 금영 노래방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아~ 자동으로.
3: 금영에도 자동으로.
2: 원래 이렇게 또 비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동으로 들어가서.
4: 남산이는 다 돈 내고
2: 여보세요?
4: 입력하고 저는 어~ 그 제 노래가
3: 자동으로 들어가.
4: 자동으로 들어가.
3: 제 노래도 저 태진의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아,
4: 그럼 남산만 돈 내고
2: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죠.
3: 자, 이어서 다음 라이브입니다. 지금 47분, 48분 됐는데 뭐 남의 이미자 류인숙 씨 노래까지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아. 남산 씨는 뭐 그냥 노래 안 내는 걸로 하고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곡 아까 참았던
3: 자 류인숙 씨 저 이미자 씨 노래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네. 이미자 씨 노래 중에 뭐
5: 네, 제가 지난번에 경연 때 불렀던 곡 중에서 한 곡
3: 어떤 곡이죠? 이미자 씨?
5: 네.
4: 기러기 아빠.
3: 기러기 아빠.
5: 갑자기 제가 왜
2: 원래는요. 그 기러기 아빠.
3: 청취자 여러분, 자 양해 바랍니다. 전부 60살 이상만 모여 살다 보니까 깜빡 자기가 부를 노래 제목으로
4: 제가 대신 얘기해 줬어요.
2: 제정신 아닙니다, 도대체.
3: 아, 여러분들 참 실버돌 힘든 싱어들 나와서니까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류인숙 씨 무대입니다. 이미자 씨 원곡의 기러기 아빠. 박수.

0: 오디오가 안 들려요? 네. 안주가 MR이? 네.
1: 어디 갔나? 해주세요.

0: 아싸 마지막 노래로 이민자 원곡의 기러기 아빠. 마지막에 오디오가 MR 소리가 잠깐 안 들리셨나 봐 헤드폰에서. 예.
1: 제가 모르고 꺼졌어.
0: 아 그랬습니까? 네. 어쨌든
2: 아, 달리 보디엠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
0: 그러니까
2: 제대로
0: 유인수 씨가 위기에 빠졌는데 네. 완전 흑기사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배신 노래를 불렀어.
2: 기러기 아빠 제가 애창곡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이야. 가사
0: 기러기 흑기사야. 야 대단하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서현.
4: 네 박서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자 문자 소개해 주시고.
2: 아 전진TV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류인숙 가수님 이미자 선생님 기러기 아빠 역시 5승 가수이십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53분 20초라 남산 씨 노래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네. 아까 안 들어도 된다고 그랬죠?
2: 아 예예. 예.
0: 대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아 그렇죠.
0: 역시 의리남이야.
2: 네. 아 그렇죠.
0: 자 세 분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산 씨부터.
6: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0: 반갑기념 이제 끝나는데 반가워요. 여보세요.
6: 이게 세 번째 네, 이렇게 출연을 네. 하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 최일구의 허리케인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출연 네. 요청도 지금 많이 오고
0: 정말이에요?
6: 예, 예 진짜.
0: 빈말이 아니시고?
6: 예, 예 진짜로.
0: 고맙습니다. 예,
6: 그래서 예, 요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아, 이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네. 이렇게 남산 시청으로 막 자기 스페셜 게스트고 뭐 자기 자랑만 하지 말고 미리 겸손하셔야 되는데. 자, 자. 신한산 씨 됐고 그러면 이제 류인숙 씨도?
7: 네, 저도 여기 출연한 덕분에 앞으로 아마제 방송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 지 않습니다만 곧 제가 그 큰 방송에 한번 출연할 계획이 있어요.
0: KBS 그래서
7: 네 가요 무대.
0: 가요 무대.
7: 네, 여기 나오면 우리 최일구 MC님께서 네. 네 실버도 여기 나오면 모두가 다 뜬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좋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고맙고 자 이제 남산 씨도 마지막으로
2: 아 역시 힘든 싱어의 실버들로 출연해서.
0: 짧게 해주세요. 남자한 씨가 본인 노래는 안 나가도 된다고 그래서 파블로 PD가 최일구의 인생 모이니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세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0: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오케이.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0: CBS 교통정보.
1: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3시부터 서울역 광장 내 인도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4시부터는 서울역 숭례문을 지나 한국은행 사거리 또 회원 사거리 일대를 지나 명동의 1번 출구까지 한계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도봉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창동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현풍분기점 진출로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가 있고 뒤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문경세세에서 진남터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횡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 있었던 사고 여파로 이 일대 2km 구간 밀리고 동두내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봉평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1: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0: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AI의 대부로 불리우는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정장치를 마련할 시간이 1년쯤 남았다.
1: AI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더 나은 AI를 설계하는 재기적 자기개선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는 진단이었죠.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핵무기에 준하는 국제 규제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자율 규제를 외치던 오픈 AI가 지난 9일 처음으로 자발적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국 의회에 의무적인 안전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0: 한쪽에서는 통제 불능이 코앞이라고 경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인류를 파괴한다는 건 사기라고 일축하는 시대. 그런데 이 거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AI는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엄숙한 자리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법정입니다.
1: 지난 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딥페이크와 AI 분쟁에 관한 사법지침을 내놓았는데요.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하면 책임을 묻고 AI가 만든 가짜 성적 이미지처럼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는 법원이 긴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0: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김수현 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던 녹취 파일이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계좌에 9억 원이 있다는 위조 잔고 증명서 한 장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잔고는 23원이었습니다.
1: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비용도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는 비용도 제로에 가까워진 시대. 그 사이에서 진실을 가려내야 할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0: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대한 경고와 오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혼란 사이. 그 간극을 오늘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오늘은 특별 진행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고문이자 법무법인 DLG의 대표 변호사이신 안인철 변호사님이 1일 진행자로 함께 해주시는데요. 곧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오랜만에 진행자가 아닌 하이의 대표이자 변호사 이면수님을 모시고 AI가 바꾸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현장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0: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고문이자 법무법인 DLG의 대표 변호사이신 안인철 변호사님이 1일 진행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이제 항상 이렇게 게스트로만 모시다가 오늘은 제 옆자리에서 이렇게 진행자로 또 모시게 되니 또 기분이 새로운데요. 오늘 이제 희철님께서 게스트 진행자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죠.
1: 네, 오늘은 현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철규님이 뉴스를 전달해 주실 예정이어서 네.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1: 바로 모셔볼까요? 철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행자에서 AI 패치노트 네. 뉴스 진행을 맡은 김철규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네. 네. 오늘 첫 소식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2: 네, 첫 번째 소식은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며 엔트로픽 연구원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0: 네. 네,
2: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의 연구원 제이컵 콕스는 AI 개발 경쟁이 안전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0: 네.
2: 그는 특히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단계에 이르면 내년 말에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네, 이게 엔트로픽은 사실 AI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2: 네, 맞습니다.
0: 실제로도 뭐 오픈 AI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삼으면서 네. 나와서 창업을 한 이제 그런 회사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엔트로픽에서 이 연구원이 떠났다라는 점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2: 네.
0: 콕스는 왜 퇴사를 열심하게 했다고 하나요?
2: 이분이 사실 AI 회사를 떠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0: 아,
2: 이분이
0: 예.
2: 원래 올해 초에 오픈 AI를 네. 떠나서 엔트로픽에 합류를 했습니다.
0: 아.
2: 엔트로픽이 AI의 위험성을 더 진지하게 다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0: 예.
2: 하지만 엔트로픽 역시 더 강력한 AI를 먼저 개발하려는 업계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0: 예.
2: 한 기업이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사실 업계 전체가 속도 경쟁을 벌이는 구조라면
0: 네.
2: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네. 네. 근데 사실 AI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엔트로픽으로 옮겼는데
2: 네.
1: 또다시 떠났어요. 그러면 어딜 가도 뭐 특별히 다를 건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2: 네.
1: 결국 엔트로픽에서도 같은 경쟁 구조를 마주한 거 아니었나? 그러면 콕스니 네. 특히 두려운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긴 하지만
0: 네.
2: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0: 서 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게 이제 재기적 자기 개선인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AI가 자기 능력을 계속 높이게 되면 인간의 네. 지시를 거부하거나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목표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네,
0: 특히 콕스는 이런 발전이 지금 네.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리고 내년 말이면 이 상황이 통제 불능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아, 이게 내년 말이면 통제 불능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상당히 무섭게 들립니다.
0: 네, 뭐 맞습니다.
1: 그걸 또 의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가능성인데도 지금 당장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0: 네. AI가 인류의 미래에 영향은 지금 사실 매우 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실제 개발 방향은 소수의 기업과 엔지니어들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중국의 신생 AI 기업들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
1: 네.
0: 미국에서도 AI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콕스는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전에 누가 더 강력한 모델을 먼저 내놓느냐 이 결혼 현실을 일종의 광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근데 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우리,
2: 저희도 버전 하나 나올 때마다 야, 더 좋아졌어, 더 네, 좋아졌어 항상
1: 그러니까요.
2: 화세잖아요.
1: 아, 이번 아스트라는 진짜
2: 장난 아니죠.
1: 놀랍더라고요.
0: 진짜 아, 너무 훌륭한데.
2: 아,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갖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고 있어요. 네. 저는. 네, 근데 아, 사실은 근데 그런 기술을 만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럼 더 불안해요. 그 제작하는 사람이 야 큰일 났는데 내가 만들고는 있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1: 그렇죠.
2: 그러니까 AI 개발을 그러면 아예 멈추자는 입장인가요?
0: 사실 AI 개발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보다도 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개발하기 전에 책임 있는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깝습니다.
1: 예.
0: 네, 정부가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고
1: 네.
0: 기업들도 각자 경쟁하는데 그치지 말고 공동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0: 사실 개별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만 으로는 그 구조를 맞바꾸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이게 뭐 단순히 한 연구원의 개인적인 경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1: 실제로 AI 업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우려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나요? 최근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0: 네, 맞습니다. 콕스는 각국 정부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국제적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AI 연구자들의 성명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1: 네.
0: 이 성명에는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 최고 경영자와 오픈 AI의 야쿠프 파초키 수석 과학자를 비롯해 AI 연구자 1천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1: 예.
0: 잠시 후에도 관련 소식을 다룰 텐데요. AI가 정확히 언제 통제불능에 이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재
1: 네.
0: 개발 속도와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업계 안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게 뭐 마치 옛날에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슈퍼히어로들이 난 내 팀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나를 없애줘 약간 이런 느낌이
2: 들어요. 목소리가 네. 되게 아닙니다.
0: 사실 어벤져스에서도 보면은
1: 네.
0: 그 슈퍼히어로들이 통제하느냐 말느냐
1: 그렇죠.
0: 이런 걸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정말 그게 현실에 다가온 상황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 어쨌든 그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누군가 나만 이용할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파워풀해지잖아요.
0: 네.
2: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이 뛰어난 기술 갖다 나는 이용하고 싶어라는 그 욕망과 욕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과연 이걸 뭔가 통제할 수 있을까?
1: 그러니까요.
2: 인류가 그 정도의 어떤 해안과 지혜가 있을까?
1: 그러니까
2: 참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빅테크 수장들이 AI 규제기구 설립안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소식입니다.
1: 이거 방금 전에 주신 소식과 정반대되는 네. 소식인데요.
0: 빅테크 수장들은 네. 그렇고 연구자들은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사실 미국 백악관에서는 AI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의
1: 네.
0: 기구를 통해 AI 모델의 안정성을 점검 많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마크 주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그리고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1: 네.
0: 이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1: 네.
0: 결국 설립안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그렇군요.
2: 아, 근데 사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AI의 위험성을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
1: 네.
2: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주요 빅테크의 수장들은 아, 이 규제기구 설립안에는 반대했다.
1: 그러니까
2: 이게 의외죠. 아니 뭐 의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1: 그렇죠.
2: 빅테크 수장들은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1: 대표로서
2: 네,
1: 그럴 수 있죠.
2: 맞아요.
1: 네.
2: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나요?
0: 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수석 과학자 데미스 허사비스는 미국 금융 산업 규제 기구인 필라와 비슷한 형태의 AI 규제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1: 네.
0: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1: 네.
0: AI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1: 아.
0: 전문가들이 기업과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자율 규제 기구에 가까운 구상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하지만 젠슨 황과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기구의 구성원과 권한이 일부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설립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1: 아무래도 업계가 직접 비용을

0: 담당하면 현장을 좀 잘하는 전문가들이 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을 것 네, 같기는 맞습니다.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일론 머스크처럼 반대한 데는 또 어떤 우려가 있었던 걸까요?
1: 사실 우리가 독립성을 하려면 네. 재정적 독립이 제일 먼저인데
0: 그렇죠.
1: 기업이 자금을 대고 기업이 감독하는 구조인 만큼 네. 기구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특히 누가 구성원을 정하고 어떤 기업을 감독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도 논란이 네. 될 수 있는데요.
0: 네.
1: 젠슨 황과 마크 주커버그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오픈 AI와 엔트로피 그리고 구글 같은 일부 기업의 규제 권한과 영향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특히 AI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성 자체보다
0: 네.
1: 그 권한이 특정 기업이나 세력에 모이는 방식에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AI 안정장치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네,
2: 어떤
1: 맞습니다.
2: 권한이 특정 세력한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1: 네.
2: 실제로 그러면 업계 안에서도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그런 상황일까요?
1: 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0: 네.
1: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성 시험과 독립적인 평가를 강화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0: 네.
1: 네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데미스 허사피스도 이에 동조했는데요.
0: 네.
1: 반면 젠슨 황과 마크 주커버그는 이번 규제기구 설립안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AI 안전성을 점검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0: 네.
1: 새로운 정부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습니다.
2: 제가 갑자기 약간 딴지가 아니라 저기 든 생각이
0: 네.
2: 왜 이렇게 이름들이 다 어렵죠?
0: 그러니까
2: 제 말은 앨런 머스크하고 몇 명 빼고는 되게 어려워요.
0: 그렇죠.
2: AI 쪽은 왜 그럴까?
0: 네.
2: 쪽 때문에 그런가요?
0: 그렇죠. 뭐 영국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2: 진짜 갑자기 딴소리를 네. 죄송합니다. 순간 이름 너무 어려워서 저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름 때문에 아는 척 못하겠어요.
0: 그렇죠.
2: 죄송합니다. 다시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0: 네. 아 근데 이게 네. 이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1: 네.
0: 결국에는 앞서가 있는 오픈 AI와 또 허사비스는 또 재미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이 클로드 엔트로픽,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빅3는
1: 네.
0: 찬성을 하고 그룹과 또 이 메타의 이 두 분은 또 반대를 하는 약간 다소 이 AI 업계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거 찬반이 좀 갈린다.
2: 그런 것
0: 이런
2: 같아요.
0: 느낌을 좀 보여요.
1: 네,
0: 자,
1: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규제 기구 설립에 반대하면서도 또 다른 방식의 검증을 뭐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네, 어떤
1: 네,
0: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머스크는 기업들이 AI 네. 모델을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경쟁사의 접근권을 제공하고 서로의 모델을 점검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0: 네.
1: 기업들이 서로 검증하게 하자는 것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의 특성을 잘 아는 경쟁사가
0: 네.
1: 빠르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0: 아, 예.
1: 하지만 경쟁사의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허용할지
0: 네.
1: 그리고 자사 모델의 불리한 평가 결과까지 공개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감시 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0: 그렇군요.
2: 네, 사실 저 이거 딱 보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1: 네.
2: 담합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아니 그렇죠.
2: 아,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0: 그렇죠.
2: 야 우리끼리 자율적으로 검증은 하되 좋은 거 좋은 거니까
0: 그렇죠.
2: 풀 건 좀 풀어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0: 자율규제니까 우리끼리
2: 네.
0: 자율로 합의한 거야.
2: 네,
0: 맞습니다. 담합이죠.
2: 그게? 그리고 나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 아니야.
0: 그렇죠.
2: 그러니까 가만 있어라.
0: 네.
2: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사실은. 그래서 사실 기업끼리 서로 검증하는 게 좋을 수는 있는데
0: 맞아요.
2: 현실적이고 결국에는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한 불안감도 있고요.
0: 맞아요.
2: 또 그다음에 그래서 백악관 안에서 도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 그다음에 최소한의 규제만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0: 네.
2: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도 정부가 이 기술을 이 기업만큼 잘하지 못하니까
0: 그렇죠.
2: 그거에 자율적 규제에 대해서 딴지걸기 어려울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리고 네. 사실 네. 기업 안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0: 네.
1: 빅3와 그리고 그 후발 주자인 그록,
0: 네.
1: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주장이 좀 엇갈리고
0: 그렇죠.
1: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압도적으로 후발 주자들에게
0: 네.
1: 사실 어떻게 보면 유리한 그런
0: 네.
1: 제도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백악관 안에서는 이제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는데요.
0: 네.
1: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0: 네.
1: 그리고 숀 케인 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은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반면 데이비드 섹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은
0: 네.
1: 최소한의 규제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인류가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사기다 이렇게 일축하며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는 있는 입장입니다.
0: 이것도 이분들의 직책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지금 말씀 주신 데이비섹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에
1: 네.
0: 이 그 연구의 어떤 자유를 되게 또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규제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1: 네.
0: 뭐 재무장관, 뭐 비서실장 그리고 사이버국장 이런 분들은 안보나 이 국가의 어떤 통치 능력이 되게
1: 네.
0: 중요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감독을 강화.

0: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네요.
1: 네.
0: 예, 결국에는 각자의 입장과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사실은 뭐 한국 입장 우리가 한국이 아주 앞선 주자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한국하고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규제 좀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2: 그렇죠. 지금 이 모든 입장이 지금 미국 자체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빨리 규제를 해서 서로 좀 정화를 시켜 나가고 그 사이에 한국하고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죠.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빠르게 따라잡은 상황에서의 어떤 윤리적 윤리적인 어떤 규정이나 뭐 어떤 제한선
0: 네.
2: 이런 것들이 딱 확립이 되면 그때 같이 개발하자. 이런 네, 게 그렇죠. 사실 한국 입장에서 좋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0: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빅3들이 이제 자신들의 지금 이제 급증하는 투자 비용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조금 맞습니다. 드는 면이 있습니다.
1: 하지만
0: 네.
1: 대통령께서는 사계라고 일축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개발 경쟁은 그럴게요. 조금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0여 대의 로봇이 AI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0: 로봇이요?
1: 네. 네.
2: 영화인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2: 영화.
1: 정말 그 미래에 이제 빠르게 이제 네. 다가오는 것 같은데 와.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 디지털부 청사 앞에서 네. 2족 보행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 로봇 약 30대가 일자리를 지켜라. 규제의 시간이다. 기다리지 말고 규제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민단체 데모크라티즘이 AI와 로보타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게 로봇들이 뭐 직접 손을 들고 뭔가 시위에 나섰다라는 게 좀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고 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 네. 예,
0: 이 시위 도대체 어떻게 누가 진행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은 건가요?
1: 네 이번 시위를 주최한 그제고시 쿨리스는 네. 로봇이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시위에 참여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기봇 A3도
0: 네.
1: 이 기술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는데요.
0: 네.
1: 로봇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네. 기술이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온 만큼 그 영향을 논의하고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0: 아.
2: 예, 사실 로봇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보다 오히려 네. 구호만 보면 로봇의 권리보다는 사람의 일자리 뭐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시에 가까운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우려하고 있나요?
1: 주최 측은 공장 노동뿐 아니라 사무직과 전문직처럼 사람의 고유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업무까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0: 아, 예.
1: 네, 지금까지 자동화가 주로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영향을 줬다면
0: 네.
1: 앞으로는 사람의 판단과 지식이 필요한 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네, 쿨리스는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이 노동 시장에 먼저 자리 잡고
0: 네.
1: 노동자를 보호할 규칙은 뒤늦게 따라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폴란드 디지털 담당 장관도 찾아와 주최 측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0: 네, 뭐 저희도 여러 번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뭐 이제는 뭐 조명도 켜지 않는 그런
1: 네.
0: 이제 다크 팩토리들도 뭐 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뭐 로봇이나 AI가 뭐 생산, 검사, 물류, 뭐 검수까지 모든 네. 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다크 팩토리에서는 이미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되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번 시위가 아무래도 단순한 이 퍼포먼스를 넘어서
1: 네.
0: 이제 이미 진행 중인 어떤 고용 시장의 변화와 좀 깊이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한국에서도 AI와 자동화로 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불안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요?
1: 네, 맞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37개국 성인 4만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0: 예.
1: 34개국에서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일자리를 더 많이 없앨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0: 네.
1: 특히 한국에서는 응답자의 76%가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답해 호주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미국도
0: 네.
1: 71%에 달했습니다.
0: 아, 의외네요.
1: 네.
2: 네. 일단 이전 방송에서 우리가 AI 기술에 대해서 한국이 가장 낙관적인 나라라는
0: 네.
2: 소식을 다루기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2: 근데 이제 최근 조사를 보면 한국은 AI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도 없고
0: 그렇죠. 예,
2: 걱정은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것 같아요.
1: 네.
2: 저 요즘에 PPT 같은 거 보면요. 사람이 만든
0: 그렇죠.
2: PPT 보기가 어려워요.
1: 맞습니다.
2: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PPT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네. 저분.
1: 맞아요.
2: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했을까 생각하던데
0: 그렇죠.
2: 그만큼 한국이 참 빨라요.
0: 네. 그렇죠.
2: 근데 그만큼 또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오히려 네, 이거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높지 않나
2: 맞아요.
0: 라는 생각 들어요.
1: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 일자리 경험에서 특히 AI가 굉장히 높은 활용률을 보이면서
0: 그렇죠.
1: 그런 게 더 큰 것 같은데
0: 네.
1: 사실 한국의 AI 낙관론이 사라졌다기보다는
0: 네.
1: AI의 가능성과 그 사회적 결과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AI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0: 예.
1: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존재하지만
0: 네.
1: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부...

0: AI라는 훨씬 큰 것입니다.
1: 아.
0: 네, AI라는 기술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 예. AI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누가 가져가고 일자리 감소의 부담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내 개인적 차원의 일자리와 또 이 사회적인 발전 이 두 개를 조금 네.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네요.
0: 다른 층위로 이렇게 보는 네.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결국에는 이 새로운 기회라고 AI가 새로운 기회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고 있지만
0: 네.
1: 정작 이제 자신들의 어떤 노동시장의 진입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줄을 수 있다라는 이 불안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체감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첫 관문 자체가 지금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 일자리 경험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네. 지금 우려도 크죠.
0: 맞습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은 AI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1: 네.
0: AI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1: 네.
0: 사회에 진입하는 첫 단계인 초급 일자리부터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초급 일자리는 단순히 임금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첫 시작, 경험을 쌓고 경력을 시장하는 일종의 진입로인데요.
1: 그렇죠.
0: 이 단계가 사라지면 청년들은 AI를 잘 활용할 능력이 있어도
1: 네.
0: 그 능력을 증명하고 성장할 기회 자체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가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피 최고 경영자도 AI가 몇 년 안에 초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없앨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1: 네.
0: 앞으로는 AI 활용 교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1: 네.
0: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와 사회적 안전망까지 함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저 요즘에 뭐냐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희 쪽 사람들 이제 모이면
1: 네.
2: 사람들
1: 네.
2: 일반적인 화이트 칼라 잡들
1: 예.
2: 다들 옛날에는 야 나도 너처럼 젊으면은 나 진짜 다 할 수 있겠다 옛날 이런 얘기를 했다면
1: 네.
2: 요즘에는 야 내가 지금 AI 시대에 시니어가 돼서 정말 다행이야.
1: 아, 맞아요.
2: 내가
1: 맞아요.
2: 주니어였으면 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니어가 돼서 그나마 내가 좀 더 빨리 태어나서 지금 다행인 것 같아.
1: 그렇죠.
2: 이 얘기를 엄청
0: 네.
1: 맞습니다.
2: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뀐 얘기입니다. 이게.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저도 사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0: 그렇죠.
1: 저희가 어디 경력직으로 이제 입사 지원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 대부분의 경우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라는 그 한 줄로 되게 쉽게 압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은 그렇게 한 줄 쓸 것조차 지금 그런 기회조차 얻기가 어려워졌다라는
0: 맞아요.
1: 점은 조금 네,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2: 그럼 그 주니어들, 그 청년들은 어떻게 시니어가 되죠? 그럼 또 시니어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 AI 시대에는.
1: 네.
2: 그러면 이제 경험 있는 시니어가 있어야 또 주니어들을 다시
1: 그렇죠.
2: 또 끌고 갈 수 있는데
1: 그렇죠.
2: 그게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바뀔지 AI 네. 시대에 참 그게 의문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좀 상상력을 네, 많이 가져보고 저희 하이도 함께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철균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공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더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킹헤즈의 Burning Down the House.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AI 시대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1: 네, 최규님, 몇 달 전에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뉴스 기억하시죠? 그 배우 김수현 씨 스캔들.
0: 네, 엄청났었는데요. 그 스캔들의 결정적 증거라고 사실 퍼졌던 통화 녹취 파일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난 분위기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모킹 건이었던 그 파일이 알고 보니까 AI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목소리, 즉 딥보이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줬죠.
0: 사실 누군가의 인생과 명예가 끝장날 뻔한 결정적 증거가 프롬프트 몇 줄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는 이 정교한 AI 조작 증거들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1: 예, 맞아요. 그 사실 저 보면서 법정뿐만 아니라 청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데서 나오는 증거들 계속 주장이 이거 AI로 조작된 거다.
0: 맞습니다.
1: 이 주장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당사자도 몰라요. 그걸 갖고 맞아요. 오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게 AI로 조작된 건지 맞는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소 하이 대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우리 이면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AI가 바꾸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이면수입니다.
0: 네, 대표님. 네. 앞서 저희가 김수현 씨 사건의 가짜 녹취록을 언급했는데요.
2: 네, 맞습니다.
0: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수사기관조차 이 조작을 밝혀내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추어서 좀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으로 지켜보아야겠습니다만 네. 이 사건이 AI가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어서 오늘 이렇게 첫 사건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0: 네.
2: 사실 여태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이제 수사와 재판을 좀 돕는 그런 도구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DNA 검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CCTV 영상이라든가 또 지문 감식 이렇게까지 뭐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이 수사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았죠.
0: 네.
2: 자, 그런데 이번 김수현 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AI가 거꾸로 수사를 얼마나 어렵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사례로 저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2: 이 녹취 파일이 처음에는 국과수,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어갔을 때 첫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판정 불가로 나섰습니다.
0: 아,
2: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파일이 원본이 아니었었고
0: 네네.
2: 그리고 이게 잡음까지 좀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과학수사를 잘한다는 국과수조차도 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에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결론을 이제 내렸던 거죠. 결국에는 이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까지 넘어가서 아주 기나긴 정말 감정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이게 조작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예, 진짜 국과수조차도 단번에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2: 맞습니다.
1: 봐야 되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들 네. 체감되고 있나요?
2: 네, 뭐 제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 김수현

0: 씨 사례 정도처럼 아주 충격적인 사례는 좀 없긴 했는데요. 저는 네.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만 해도 AI가 뭐 이미지라든가 영상은 뭐 어렵지 않게 저희가 그래도 아 이건 AI가 만든 거네라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더 좀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와 가짜를 더 이상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을 AI가 거짓말의 비용을 제로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 거짓말의 비용이 제로가 되었다.
0: 네. 예,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과거에도 사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증거를 조작을 하거나 뭐 가짜 증거를 제출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네.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1: 네.
0: 아니면 이게 좀 쉽게 이제 들켜서 너무 조잡했기 때문에 네, 네. 쉽게 들켜서 이제 감옥에 갈 각오도 그쵸. 좀 해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방구석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가짜 알리바이나 혹은 가짜 증거가 쉽게 완성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최근에 이 법원이 가짜 증거에 완벽하게 속아서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미지로 보고 네. 소리를 듣는 거니까 뭐 그렇죠. 속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법원도 속았다. 이건 네. 이제 어떤 사건인가요?
0: 최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약 3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가로챈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남성이 판사에게 억울하다. 제 계좌에는 9억이 있습니다. 제가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고 증명서를 냈는데
2: 네.
0: 법원은 이걸 믿고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버립니다.
1: 그러면 네. 진짜로 9억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0: 네. 나중에 이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봤는데요. 실제 장고는 딱 2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AI가 아주 규명하게 위조했던 그 사진 한 장이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뒤집어버린 거죠.
2: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는
0: 네.
2: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0: 사실 그렇죠.
2: 네, 이게 국가 시스템이 사실 되게 장난질에 농락당하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네. 더 끔찍한 일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0: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구에서는 이제 아예 억울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질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 네.
0: 네, 이제 A씨라는 분이 이제 AI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랑 그리고 그 현금 인출증을 가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 네.
0: 이거를 경찰과 검찰에 이제 증거로 이제 제출을 한 거죠.
2: 네.
0: 수사기관은 이 조작 증거에 두 번이나 속아가지고 아주 엉뚱하게도 B씨라는 분을 그냥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판 과정에서 공판을 하다 보니까 검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2: 네네.
0: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판 검사와 수사 검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2: 네.
0: 이 공판 검사가 이거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치. 이걸 좀 파고들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조작 증거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B 씨는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범죄자가 될 뻔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연구자가 네. AI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전 세계 사례를 좀 모아 봤는데요.
2: 네.
0: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약 1,400건이 넘었더라.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추세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1: 근데 진짜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
0: 네.
1: 사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듣는데
0: 네.
1: 최근에 이제 변호사들끼리 많이 돌려보던 어떤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0: 네.
1: 어떤 재판부가 어떤 변호사한테 보정명령이라 그래갖고
0: 네.
1: 야, 너 서면 냈는데 내가 보정명령 할게라고 했는데 그 보정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0: 네.
1: 너가 준비 서면에서 언급한
0: 네.
1: 무슨 판례 번호 이 판결 어떤 판결문인지 판결문을 제출해라.
0: 아.
1: 그러니까 뭐냐면은 AI 돌려서 냈는데
0: 예.
1: 그 판례 번호가 없는 거예요.
0: 없는
1: 그렇죠. 판례 번호인데 그 AI가 하루실레이션으로 잘못
0: 네.
1: 만든 걸 갖다가 이 변호사가 검증도 안 하고 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 판사가 재판부가 소위 열받은 거죠.
0: 네, 그렇죠.
1: 열받아갖고 이거 내 임마 이렇게 해갖고 명령을 네. 한 거예요. 못 내겠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0: 네.
1: 이런 거를 쓰라고 보정명령을 냈어요.
0: 네.
1: 이게
0: 네.
1: 지금 한국 재판부 사법부에서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0: 그렇죠.
1: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뭘 만들었냐면요. 사건 번호 판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사건 번호를 넣으면은
0: 네.
1: 알려주잖아요.
0: 네.
1: 그게 실제로 없는 사건 번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넣어갖고 이건 사건 번호가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없습니다. 알려줘요. 판결문은 검색은 안 되지만
0: 그렇죠. 네.
1: 그런 것까지 만들어졌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참 심각해요.
0: 맞습니다.
1: 이게,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가짜를 만들긴 너무 쉬워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근데 오히려
0: 네.
1: 반대로
0: 네.
1: 내가 낸 진짜 증거를 상대방이 무조건 야, 저거 AI로 조작된 가짜다라고 우기면
0: 맞습니다.
1: 이게 진짜인지 입증하는 것도 진짜 어려울 거예요.
0: 그렇죠.
2: 맞아요.
0: 네. 그렇죠.
1: 그렇죠?
0: 네, 이게 네. 가짜로 만들어진 것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1: 네.
0: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고 진짜의 가치도 의심받게 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1: 맞아요.
0: 된 건데요. 이 법학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거짓말쟁이의 배당, 이게 liar's dividend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건

0: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어떤 불소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거짓말쟁이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득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너무 정교한 증거 조작을 이제 가짜 증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네. 이제 이 거짓말쟁이들이 직접 증거 조작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이 AI로 증거 조작이 쉬어졌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로서 진짜 증거에 그냥 흠집을 대고 의심을 이제 사게 만들어서 이득을 챙기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왔던 것이 2021년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카일 리트하우스 사건입니다.
1: 카일 리트하우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0: 네, 카일 리트하우스라는 17세의 백인 소년이 2020년 8월에 미국 이제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열렸던 인종차별 항의 시위 현장에서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고서 네. 네, 스스로 자경대를 자처를 하면서 네. 시위대와 충돌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 충돌 끝에 이 청년이 이 소년이 시위대 두 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한 명이 부상당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네. 당시에 드론으로 찍힌 아주 선명한 이제 범행 영상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보니까 검사는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이제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드론으로 찍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멀리서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검사가 이 영상을 아이패드로 이렇게 확대해서 좀 배심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변호인이 아주 기가 막힌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이패드 안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거 영상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애플의 AI가 알고리즘으로 없는 픽셀을 채워 넣어서 조작 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2: 근데 사실 스마트폰으로 사진 확대한다고 해서 그게 AI가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네. 억지 주장 아닌가요?
0: 네, 기술적으로는 네. 사실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뭐 아이폰 초기부터 다들 써보셨겠지만은 이제 단순한 사진 영상 확대 기능일 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부의 판사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검사한테 이 영상이 원본임을 입증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네. 이제 한 건데요. 당장 애플 엔지니어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화면을 확대하지도 못하고 네, 그냥 그 멀리 찍힌 그 네. 영상을 그대로 네,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이게 사실 되게 억지인데 네. 어쨌든 근데 판사가 기술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갖고
0: 그렇죠.
1: 말도 안 되는 AI 핑계가 사실 법정에서 지금 통해 버린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AI 핑계가 굳이 진실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의심만 던지면 이제 성공하는 거니까요.
1: 뭐든 이제는 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이게 이제 해외 사례만 있는 게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 남편과 내연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이 CCTV를 아내가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이거 딥페이크다. 라고 하면서 버틴 사례가 또 실제로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법원이 이제 조작 사실이 없다는 거를 확인하자 남편이 이제 그제서야 외도 사실을 인정을 네,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 미국에서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주행 중에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네네. 그때 이제 유가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유가족 측은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오토파일럿 기능이 알아서 운전할 것이다 라고 홍보를 했던 2016년 인터뷰 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과대 광고해서 그 기능을 과신한 나머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측 변호인 단이 또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인터뷰 영상 이거 딥페이크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네. 네 논란이 이제 크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1: 자기가 홍보해놓고
0: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그 미국 의사당 점거 사건 당시에 공개되었던 그 현장 영상에 대해서도 네. 그 이제 일부 그런 가담했던 그 저기 가해자 측의 피고인이 그 피고인 측의 이제 변호인이 이거 딥페이크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던 네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작이 쉬워 만큼 모든 불편한 진실들을 그냥 다 딥페이크라는 이름으로 퉁치고 증거 능력을 이제 그 방어하려고 하는 좀 그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네, 보이고 있다는 거죠.
2: 뭐 딥페이크 주장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딱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억울한 쪽이 결국에는 감정 같은 걸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감정 받으면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0: 그렇죠.
2: 시간 맞습니다. 시간도 엄청 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0: 예, 예. 실제 이 감정을 지금도 이제 맡기려면은 뭐 몇백만 원씩 사실 들거든요. 이게 뭐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 뭐 이런 분들에게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특히 이제 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국가수라든가 이런 국가 기관이 하다 보니까 개인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사회적 비용이고 우리의 세금이긴 하지만요.
1: 네.
0: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결국에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대칭이 바로 이겁니다. 이 상대방은 이제 이거 AI 아니야? 라고 그냥 한마디로

0: 부인하는 거는 되게 쉽죠.
1: 그렇죠. 네.
0: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진짜라고 입증하는 비용은 수백만 원에 이르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주장과 이 반박의 비용이 거꾸로 뒤집어져 버린 거죠.
1: 이게 진짜 골치가 아픈데 네. 사실 뭐 소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도 더 많이 들고
0: 그렇습니다.
1: 특히 마음앓이도 더 심하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증거가 위조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요즘 아까 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나 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챗GPT나 클로드로 소장이나 판례를 써서 네. 법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려요.
0: 네 맞습니다.
2: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실제로 경찰이 GPT가 알려준 허위 판례를 보고 그냥 네. 이게 있겠지 하고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렇죠.
2: 의도치 않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걸 제출하시는 분도 의도하지 않고 물론 뭐 실수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0: 네, 그렇죠.
2: 그거를 읽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도 이런 게 있었나 하고
0: 그렇죠.
2: 그냥 이제 넘어가면서 불송치하기도 하고
0: 맞아요.
2: 실제로 한국 뭐 미국 변호사가 챗GPT 지원에 가짜 판례 냈다가 망신당한 사건 한국도 많고
0: 맞아요.
2: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이제 그 처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AI 도움을 받아서 좀 빠르빨리 이제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나홀로 소송 얘기를 다시 좀 더 해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민사 사건의 약 90%가 변호사가 없는 나홀로 소송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를
1: 네.
0: 이제 그 수임하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다 보니까
1: 네.
0: 이게 뭐 저희가 리걸 AI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AI가 아니라
1: 네.
0: 그냥 일반적인 번용 AI인 뭐 제미나이, GPT 뭐 이런 생성형 AI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많이 늘게 된 거죠.
1: 네.
0: 미국에서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변호사 없이 직접 제소하는 비율이 2022년 11%에서 2025년에는 약 17%로 50%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1: 네.
0: 또 이제 AI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 문서는 2023년 1%에서 2026년에는 18%로 무려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나홀로 소송이 많은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좀 수임하기 어려운 그런 소액 사건들에서 좀 권리를
1: 네.
0: 주장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면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뭐 방금 말씀 주셨듯이 막 틀린 법리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허위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이제 법원에 좀 더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1: 네네.
0: 더군다나 이제 법리나 이제 전략 같은 어떤 그런 고민 없이 일단은 막 되는 주장 안 되는 주장을 죄다 주장을 이제 하면서 이 법원에 이제 시간도 길어지고 또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건데요. 챗GPT에 따르면이라고
2: 그래요?
0: 아주 당당하게 네. AI 답변을 인용해서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1: 이게 옛날은 아니죠. 뭐 아무튼 대학교에서
0: 네.
1: 위키피디아 막 해갖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런 것도
0: 위키피디아 맞아요.
1: 아무 위키 이렇게
0: 맞아요.
1: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됐는데
0: 네.
1: 이제는 법정에서도 챗GPT에 따르면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아주 AI를 엄청나게 맹신하는 건데.
2: 아니 근데
0: 맞습니다.
2: 저도 똑같이 경험한 게 그 이제 고객께서
0: 네.
2: 제가 쓴 서면을 보시고
0: 네.
2: 야 AI가 네가 지금 세 개밖에 주장 안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0: 맞아요.
2: 번째 주장도 할 수 있대.
0: 맞아요.
2: 무조건 포함시켜줘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AI의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장은 의미가 없거나
0: 그렇죠.
2: 이상한 주장이거든요.
0: 네, 맞습니다.
2: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주장을
0: 그렇죠.
2: 많이 하고 싶잖아요.
0: 그렇죠.
2: 무조건 넣어달라는 거예요.
0: 그렇죠.
2: 사실 힘듭니다.
0: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판사님이 보시기에 너무
2: 네.
0: 말도 안 되는 주장, 무리한 주장을 하면은
2: 맞아요.
0: 오히려 우리의 신용이 깎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일부러 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찾아본 그 AI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왜 이런 걸 안 넣어주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죠. 근데
1: 네.
0: 뭐 일반인이야 뭐 법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고 물론 저희 변호사들이 더 설득을 하는 뭐 노력은 좀 필요하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는 변호사들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기사로 보도된 사례들에 따르면 5년차 변호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대법원 사건 번호를 제출한 일도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올해 4월에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 각주에 판사가 대놓고 피고 측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세 개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가짜다라고 적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판결문에도 이게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를 생각하는 얘기고요. 저도 이제 한 사건에서는 증거로
2: 그렇죠.
0: GPT의 답변을 증거라고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2: 아 증거를.
0: 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2: 와.
0: GPT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답변을 증거라고 제출하셨더라고요.
2: 근데 사실 이게
0: 네.
2: 형사적으로 업무상, 그러니까 위계 이하 업무방해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0: 아,
2: 저는 이거 충분히
0: 있죠.
2: 형사적으로도
0: 네.
2: 될 것 같아요.
0: 가능성이 있죠.
2: 예, 예, 맞아요. 네. 아우 지금 장난 아니에요.

0: 여기서 실제로 변호사들마저 AI 뭐 할루시네이션에 속아갖고 스스로도 속아갖고 힘들고 있는 힘들 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아 판사님들 피로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지금 그 AI가 관련 우리 그 과연 우리 사무직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보면은 실제로 AI가 만들어 놓은 거를 검수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변호사들과 법정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그 법원 관계자들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요즘 판사님들 사이에서 AI가 써준 이제 그럴 듯한 이제 헛소리를 보면서 야, 이 논리대로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들을 죄다 새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농담도 이제 하고 계실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도 그 이 판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부 다 또 대조를 해봐야 되고 판사님도 또 그래야 하다 보니까 국가 현장력과 재판 기간이 엄청나게 지금 낭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네. 변호사도 쓴다는 거는 판사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AI로부터 안전할까 이렇게 예. 고민이 드는데 결국 판사분들도 사람인데 사실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불평문 예. 쓸 때 A를 안 쓴다 네.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1: 네, 아주 이제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의 미시시피주와 뉴저지주에서 연방법원 판사들이 판결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장과 진술서를 적었다가 부랴부랴 결정을 철회했던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재판연구원, 로컬럭이라고 네. 하죠. 재판연구원들이 챗GPT랑 퍼플렉시티 같은 AI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초안을 썼던 건데 네. 이거를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냥 써버린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아주 거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0: 저는 한국 판사님도 이거 한 명 이용했다가 네. GPT로 판결문 썼다가 징계 지금 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거 들었어요.
1: 아, 그렇군요. 들었어요.
2: 한국에서도 네. 이미 그렇게 벌어지고 있긴 했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2: 사실 사법 시스템 전체가 네. 이 할루시네이션 특히 네. 그 AI라는 안개 속에 갇힌 느낌인데
1: 네.
2: 검찰이나 경찰은 이걸 사실 걸러낼 기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1: 뭐 사실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지금 이런 방어선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뭐 그 파일의 해시값, 뭐 일단 이런 파일의 지문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것도 한번 대조도 하고 그리고 또 압수부터 법정까지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좀 그 빈틈이 있는데요. 이 파일이 중간에 안 바뀌었다라는 이제 무결성 입증은 가능하지만 이 파일이 아예 처음부터 진짜였다라는 진본성은 이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0: 애초에 AI로 만든 가짜 파일이 있다면
1: 네.
0: 해시값이 완벽해도 내용 가짜일 수 있다. 맞습니다.
1: 요즘에 뭐 AI 그 영상으로 CCTV 영상도 가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네.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그 파일이 계속해서 그대로였다는 거는 바뀔 수가 있지만 원래부터 AI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밝힐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정밀 감정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딥보이스의 일부분 조작까지는 아직 뭐 완벽하게 판별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마 실제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점은 2028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사실 그럼 2년 동안 지금 공백이 있는 건데
1: 그렇죠.
2: 당장은 뭐 완벽한 방패나 이런 게 없는 거네요.
1: 예,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결국에는 이게 방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완벽하지 않으면
1: 예.
0: 당장에는 법정의 오염을 막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논의가 되고 있나요?
1: 뭐 다행히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국회와 법원에서도 뭐 이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제 가짜 판례를 막기 위한 입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소송에서 고의나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판례를 인용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재판장이 아예 그 사람의 발언권 즉 이제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네, 가짜를 내면 아예 법정에서 입을 막거나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1: 네,
2: 건데
1: 맞습니다.
2: 가짜 증거를 시스템적으로 잡아낼 방법도 좀 제한된 게 있을까요?
1: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재판은 대부분 서류를 이제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당사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사진이라든가 영상 증거를 첨부를 하면 이 파일에 AI가 개입이 되었는지 위변조된 흔적이 있는지를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별해 주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라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법정의 어떤 시스템에서부터 가짜를 1차적으로 걸러내보겠다라는 구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문지기 역할을 시스템이 해주면 판사님들이나 억울한 당사자들 부담이 줄긴 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근데 변호사들은 힘들겠다.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제나 또 이 시스템 도입과 함께 또 반드시 또 병행되어야 될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는데요.
0: 예.
1: 아이러니하겠지만 이게 가짜 판례를 잡으려면 일단은 많은 진짜 판례를 모두 좀 투명하게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몇몇 스타트업들이 애를 쓰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 하급심 판결문들이 네. 100% 공개되지 않고 맞아요. 있고요. 네. 또 열람 수수료도 은근히

0: 가격이 좀 네,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데이터가 이제 자유롭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AI가 학습할 좀 양질의 데이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환각으로 헛소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어쩌면은 단순히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AI 시대에 사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러니까 AI 때문에 사실 정보가 혼탁해지니까 예.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사법부가 AI 시대에 신뢰를 얻고 AI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판결문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저희가 AI에 대해서도 AI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청취자 여러분께 또 이제 드리고 싶은 경고이자 네, 조언이 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억울한 일 당하시면 이제 챗GPT에다가 이제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개인이 AI와 상담한 대화 로그 수천만 건을 경찰이 압수해서 법정에 유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혹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죄가 돼? 라고 했던 거를 이제 증거로 삼아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인과 변호사와 상담하신 내역은 비밀 유지 보호가 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AI와 상담한 기록은 그런 유지 보호, 그 비밀 유지 보호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1: 편하다고 털어놓은 비밀이 사실 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오늘은 AI가 이미 바꾸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2: 네. 네, 거짓말의 비용이 0이 된 시대.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기술을 맹신하는 사이에 법과 정의의 무게마저도 가벼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돌아보게 됩니다.
0: 맞습니다.
2: 네, 오늘 귀한 통찰을 나눠주신 이면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2: 예,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 안녕. 안녕.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진출로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로 진출로 뒤로 쭉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홍성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차 있고요. 서해대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평택 분기점 일대와 화성휴게소 부근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김상아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자. 약 580년 전 세종대왕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데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백성들이 많았고,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 바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9일은 그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인데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지금,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문자가 예쁜 말과 따뜻한 표현보다는 혐오와 갈등을 드러내는데 더 많이 쓰이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580년 전 세종대왕의 뜻처럼 우리의 말과 글이 서로를 살리고 힘이 되는 표현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곡 멜로망스의 선물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에선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번입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의 첫 코너, 긴급 출동 머니 119 만나러 가시죠.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자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어우, 씩씩해서 좋네요.
2: 그럼요.
0: 네, 자,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두 분은 이럴 때,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분 좋다 하는 예쁜 우리말 이런 거 있을까요?
2: 저는 참 잘했어요.
0: 도장이잖아요.
2: 네. 도장이면서도 이 단어가 옛날부터 그렇게 좀 제가 어릴 때 못 받아와서 그런가? 전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한 번씩 뭐 네. 저희 이재한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잘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0: 네.
2: 네.
0: 좀 자주 해주세요.
2: 자주 안 해줘요.
0: 그러니까요.
2: 야박합니다.
1: 원래 좀 채찍이 네. 필요할 때는 확 휘둘러줘야 돼요.
0: 아, 그럼 채찍 필요할 때 뭐라고 하세요?
1: 근데 저는 막 뭐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예, 좀만 더 하자.
0: 아.
1: 좀만 더 해라. 약간 이제 이 정도로, 우리한테 표정이 좀.
2: 이렇게 순화시키네요. 저한테는.
0: 혹시 욕하나요?
1: 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네. 좋아하는 말은,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좀 인정받는 걸 좀 좋아하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인정을 해주고 싶으니까, 좀만 더 하면 더 대단할 것 같아서, 해봐라. 이제 이런 거죠.
0: 네. 결국에는 두 분 다 인정받는 말인 거잖아요.
2: 그런 것 같네요.
0: 근데 이 대단하다는 약간 그, 어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 그럼요.
2: 너 대단하다.
0: 팀장님, 대단하세요.
1: 대단하네. 저는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0: 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께서 참 잘했다, 그리고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네. 청취자분들의 고민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동지는 서울시 강서구로 갑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2: 네, 오늘 참 잘했어요 받을 이 주제는요.
0: 네.
2: 큰 병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보험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한다. 입니다. 자,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꼭

0: 필요한 보장이 충분한 건 아닌데요. 오늘은 이 주계약과 납입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암, 혈관질환 보장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보험료는 줄이면서 부족한 보장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에 사는 직장인이고요. 5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화가 오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얼마 전 저희 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게다가 이어서 우리 시누이마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워낙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던 두 사람이 연달아 암 진단을 받으니 정말 너무 충격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강원도에 사는 동생이 서울에 병원 갈 일이 있다며 저희 집에 왔습니다.
2: 채순아, 너 어디가 안 좋길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간 거야? 응? 혹시 너도 유방암이야?
3: 언니, 진짜 가족력이 무섭긴 무섭다. 큰언니 아픈 거 보고 내심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난 아직 30대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 언니, 언니도 다음번 건강검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유방정밀검사 꼭 추가해서 같이 받아봐.
2: 으이그, 넌 지금 이 와중에 내 걱정할 때니? 우리 동생 이제부터 힘들어서 어떡해? 그래도 큰언니도 술을 잘 받고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무 겁먹지 말고 언니 도움 필요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지 바로바로 말해. 알았지?
1: 가까운 가족들이 연달아 암진단을 받으니 저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뒀지만 시누이는 몇 년 전 보험을 모두 해지한 상태라 더 마음이 쓰이네요. 저도 불안해서 제 보험을 다시 봤는데 몇 번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월 보험료는 50만 원까지 들었는데도 뭐 유방암, 자궁 이런 거 보장은 합쳐서 뭐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한 보험은 8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돼서 앞으로 부담도 걱정됩니다. 매달 보험료도 좀 부담인데 보험료는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족들이 연이어서 암 진단을 받으면 정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혹시 나에게도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불안한 마음에 내 보험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두 번이나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보험료는 늘고 정작 필요한 암 보장은 부족하다고 느끼신 상황이네요. 게다가 이 유방암을 좀 잘 보완을 해야 될 텐데요.
0: 그렇죠. 맞아요. 이 청취자님은 보험을 두 번이나 모두 이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모두 맡겨서 리모델링 하셨다고 해요.
1: 네.
0: 근데 중요한 건 보험은 중간에 바꾸면 기존 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그렇다고 잘못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유지하는 것도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나에게 딱 맞는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에 비해서 보험료는 적당한지 적절히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네, 그 지인에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마음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나를 또 잘 알기도 하고 또 알아서 뭐 꼼꼼하게 잘 해줬겠지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1: 네.
4: 반대로 아는 사람이 권유를 했다 보니까 뭔가 이것저것 막 얘기할 때 아 묻기도 어렵고 또 따지기도 어렵고
1: 그럼요.
4: 뭐가 문제가 되면 또 뭐라고 막 얘기하기도 어렵고 미안하고 근데 거절하기도 또 미안하니까 그냥 가입을 해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지인에게 보험을 맡기는 이유가 당연히 나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잘 아니까 더 신경 써주겠지 하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또 오히려 지인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이건 뭐야 뭐 저건 뭐야 이렇게 좀 따져먹기가 애매해서 정말 잘 가입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가 좀 껄끄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실제로 진짜 정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1: 네.
0: 자, 지인이라고 믿고 맡겼지만 막상 세세하게 따져 묻거나 다른 곳과 비교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1: 네.
0: 청춘아님도 리모델링 할 때마다 이 보험료가 조금씩 늘었다는 점에 있어서 계속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이 보험을 점검하시는 분들, 특히 많은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중 하나가
1: 네.
0: 이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부족한 보장은 채우기 위해서.

0: 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정리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늘어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리모델을 한 게 맞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님 보험 가입 내역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뭐 지인이랑 껄끄러워서 못했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또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2: 네. 근데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네. 이 보험을 점검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먼저 좋습니다.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 첫 번째는 기본 계약이나 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필요한 보장 외에도 이 상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계약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짚어주신 게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특약을 보기 전에 기본 계약이나 주계약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이 주계약이라는 아이가 딱 확인해 보니까 상해 사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 사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 사망 보장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 보험료에 많이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 주계약은요. 상품에 따라서 또 가입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빼거나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보장이 들어있고 보험료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확인하려면 우선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주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1: 자, 이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기본 계약을 먼저 확인해라. 자,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뭔가요?
2: 네, 그 보험회사를 한 곳만 고집하고 있는지 또는 그건 아닌지를 살펴보는 건데 물론 한 보험사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보험회사마다 상품별 보험료와 보장 조건에 대한 차이가 당연히 있잖아요.
1: 네.
2: 뭐 나이에 따른 성별에 따른 어떤 내용도 다를 수 있고요. 어떤 보험사는 뭐 어린이 보험의 조건이 괜찮을 수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암보험이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혈관질환 또는 어떤 회사는 금액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뭐 가족보험이 혹시나 그냥 무턱대고 한 회사에 몰려 있거나 늘 같은 회사 상품만 그냥 편리하게 선택을 해왔다면 한 번쯤은 좀 다른 상품들,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0: 맞아요. 이 회사마다 상품의 장점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회사로 딱 고집하는 거는 좀 안 좋은 선택, 오히려 좀 불리할 수도 있고
1: 네.
0: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야채를 하나 사거나 뭘 하나 사도 요즘에는 어플로도 어디가 얼마인지 다 비교하고 사는 시대잖아요.
1: 맞아요.
0: 똑같습니다. 다 비교해보면 좋고요. 물론 비교한 뒤에 보니까 이 회사가 다 좋아요. 그럼 문제가 없겠죠.
1: 네.
0: 중요한 거는 충분히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 두 가지 확인해볼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자, 주계약과 기본계약에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충분히 비교했는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서 우리 청취자님의 보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0: 드디어 구체적으로 볼게요.
1: 네. 네.
0: 자, 청취자님의 이 평소 이제 걱정이 뭐냐면 바로 암이었잖아요.
1: 네.
0: 암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언니, 여동생부터 뭐 시누이까지 뭐 갑상선 유방암 관련된 부분의 암 진단을 계속 받았고
1: 네.
0: 이게 2, 3년 사이에 가족들한테 이런 일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 그럼요.
2: 네, 이 가족분들이 연이어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 보니까 이 본인의 건강과 이 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걱정이 당연히 됐을 건데 그래서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1: 네, 중요하죠. 자, 지금 월 보험료를 50만 원 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비용은 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작 가장 걱정이었던 암 보장 충분했는지 궁금하거든요.
2: 일단 확인해보니까 이 청취자님은 네.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0만 원 정도였고요.
1: 네.
2: 이 자궁암 관련된 보장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좀 아쉽다면 보험료는 적지 않게 되고 계시잖아요.
1: 네.
2: 근데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암 보장은 기대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1: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으면 암 보장도 그냥 충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다 열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0: 막상 열어보면 맞아요. 이게 저도 어저께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
1: 네.
0: 정말 그 어떤 그 어플에서 감자를 시켰거든요.
1: 네.
0: 삶으려고. 근데 감자 딱 까보니까 멀쩡한 게 없고 안에가 다 썩어 있더라고요.
1: 아, 저렴했나요?
0: 저렴해서. 네, 근데 또 맞선 좀 저렴한 것보다는 비싼 것도 고르긴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이걸 믿고 했는데 뭔가 막상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1: 근데 우리 지원 팀장님이 감자 표현 귀엽군 하면서 좀

0: 웃고 계세요.
1: 네, 항상 이런 네. 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잘 안 해줘요.
2: 아니, 지금 참 잘했어요라고 얘기하려던 안
1: 그랬어요?
2: 해보적이었는데 오해를 항상 이렇게 하네요. 네,
1: 자, 먼저 웃었잖아요.
2: 대단합니다.
0: 감자 같았군요.
1: 네, 그래서 이 감자, 아니, 이 보험. 네. 네. 자, 암보험 이렇게 봤을 때 암보험에 네. 가입했다고 하면 보통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자, 그런데 실제로는 암의 종류나 또 가입한 담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일반 암 진단비가 얼마인지 또 유사암이나 특정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0: 자, 그러면 유방암이나 자궁암 보장에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나요?
2: 일단 뭐 가입한 보험의 그 약관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0: 네.
2: 이 해당 암이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같은 암 진단비라고 해도 이 상품에 따라서 보장 범위나 뭐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청취자님처럼 유방암이나 자궁암 특히 이제 여성 질환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걱정된다면 해당 암 진단이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각각의 경우가 뭐 세분화돼서 뭐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네,
1: 바로 이 암 진단비는 가입금에만 보지 말라라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어떤 담보에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증권에 암 진단비가 적혀 있다고 해도 모든 암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0: 네. 암보험이 있다. 이것만으로 안심할 게 아니라 어떤 암에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까지 잘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1: 맞아요.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이게 암보험이 있고 이게 그렇다면 암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보험료는 매달 내고 더라도 정작 걱정하는 암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모르면 결국 이 보험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이게 내가 혼자서는 좀 확인이 어렵다. 그 증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께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유료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취자님은 암보험 외에도 보험료 납입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2: 맞아요. 이 청취자님 보험 중에 이 통합보험 한 건이 있는데 월 8만 원 정도였거든요.
0: 네.
2: 근데 납입 기간이 80세 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세 납 즉슨 이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험료 납입이 80세까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0: 월 8만 원이면 뭐 다른 보험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80세까지 납입을 해야 한다면 이게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1: 맞아요. 좀 나이를 저희 계산해 보면 앞으로 저희 청취자님께서 이 보험료 8만 원씩 내야 될 기간이 남은 기간만
0: 네.
1: 앞으로 30년 정도 가까이를 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0: 월 8만 원, 30만 원 얼마인가요? 아, 30년이면. 계산, 네. 혹시 빠르신 분?
1: 네, 그렇습니다.
2: 대략 한 2천 몇백만 원 되겠네요.
0: 2천 몇백만 원.
2: 2천 7, 8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네, 역시. 네. 대단해요.
2: 네, 네. 대단하죠.
1: 네. 네. 자, 그런데 이 월 보험료만 보면 부담은 크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0: 네.
1: 이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보세요. 2천 몇백만 원 낸다는
0: 그러니까요.
1: 겁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2: 그래서 이 보험을 볼 때는 월 보험료만 확인하면 안 되고요. 얼마를 내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내야 되고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2: 특히 납입 기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다면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총 얼마나 되는지도 계산해보면 이제 좀 실감할 수 있겠죠.
0: 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보험은 어떤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해주셨나요?
1: 네. 당연히 암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가족들의 암 관련된 가족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암 보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 도와드렸습니다.
0: 네.
1: 자, 기존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진단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800만 원이었죠.
0: 네.
1: 네, 참 대단해요. 네.
0: 대답 안 했는데.
1: 아, 표정이. 그러니까
2: 스스로 대단하다고.
1: 아,
2: 셀프 대단.
1: 아니, 안 하세요. 표정이 네. 갑자기 질문에 이런 표정이어서 그냥 대단해요 한 거예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런데 이번에 네. 저희가 이제 수정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암 종류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또 가입 조건과 약관을 모두 다 확인해서 암 진단비를 좀 넉넉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가장 걱정 신청하셨던 암 진단비 원래 800만 원이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보완을 했나요?
2: 일단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으로 보완을 했고요. 이 암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을 때 목돈으로 지급되는 보장이기 때문에 얼마를 준비하는지가 좀 중요하죠.
0: 네.
2: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암의 분류와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이 암 진단

0: 항암비 외에도 이 표적항암치료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하는 항암치료 있잖아요. 네. 표적항암치료 관련 보장도 함께 저희가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 조정 통해서 이 표적항암치료비도 5천만 원으로 준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도와드렸습니다.
1: 와, 그러니까 800만 원에서 진단비를 5천만 원으로 올리고 게다가 필요한 보장까지 함께 준비를 해주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치료 관련 특약은 가입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보장이 되는지, 지급 조건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네. 네, 그리고 암보장만 보완한 것은 아니고요. 필수적인 혈관질환 진단비 관련해서 또는 수술비와 함께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암 외에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봤습니다.
1: 암에 대한 걱정이 물론 가장 크셨지만 다른 질병도 함께 개선을 해주신 거잖아요.
2: 맞아요. 다만 보험은 무조건 보장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기존 보험에서 이미 충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유지를 그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하는 게 목적이죠.
1: 보완은 보장은 더 보완을 하면서도 이 청취자님의 보험료 부담은 또 줄여주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얼마가 줄었냐? 바로 월 50만 원이던 월 보험료를 29만 원으로 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네. 자, 월 보험료가 그러면 약 2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 거고 네. 이 20만 원은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20만 원 꾸준히 모아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이 보험료를 줄이면서 걱정하셨던 암보장과 또 필요한 혈관 보장까지 모두 다 넉넉하게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1: 네. 자, 우리 가족들의 잇따른 암 진단으로 불안한 마음에 보험을 다시 점검해보고 싶다는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이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월 보험료 50만 원을 29만 원 수준으로 줄이면서 부족했던 암과 혈관 질환 보장은 보완했습니다. 자, 보험은 무작정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내가 걱정하는 위험에 제대로 대비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보험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건지 불안하다. 나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우리 집 보험 점검 꼼꼼히 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거미의 노래죠. You are my everything.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0: 5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실 소비자 민원실. 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5684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보험보다는 저축이 낫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동생도 저와 생각이 비슷해서 저희 둘 다 보험을 많이 준비해두지는 않았는데요. 몇 년 전 큰 질병에 대비한 진단비 정도만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 집에서 넘어져 팔 수술을 받았는데 막상 청구해보니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더라고요. 그제야 수술비 보장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생처럼 이미 팔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수술비 보장이나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평소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다가 가족이 뭐 실제로 수술을 받고 나서야 그제야 좀 보험을 다시 보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1: 맞아요. 이런 경우가 정말 진짜 많잖아요. 특히 이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가 다쳐서 만약에 뭐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커요. 그럼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시더라고요.
0: 아하.
1: 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예. 그러면 실망도 많이 하시죠. 이 건강할 때는 보험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다가 막상 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뭐 입원할 때 이때 되면 아,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증권을 열어보신다고 합니다.
0: 네.
2: 그리고 이번 사연처럼 이 진단비만 준비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단비와 수술비는 보장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좀 잘 알아보고 계시는 게 좋겠죠.
0: 오, 그러니까 진단비와 수술비는 다르다.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비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2: 맞아요. 이 가입한 보험에 골절 진단비가 있다면 이 해당 조건에 따라 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고요.
0: 네.
2: 수술비 특약이 별도로 있다면 이 수술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죠. 결국 내가 어떤 특약을 가입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0: 네. 근데 이 수술비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특정 수술비. 이게 좀 이름부터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1: 자, 쉽게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수술부터 여러 수술을 종류별로 나눠 놓은 특약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질병 수술 수술비라는 거는 이게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이 금액을 무조건 주겠다라는 식의 질병 수술 말 그대로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웬만하면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항목이거든요.
0: 네.
1: 자, 그러면 종수술비는 또 어떠냐. 이거는 수술의 종류나 방법에 따라서 수술 분류표라는 거에 있어서 1종부터 5종 이 혹은 요즘에 1종부터 8종까지도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수술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2: 네, 그리고 특정 수술비는 이 특정 질병에 대해서 이 특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정해진 수술을 받은 거죠. 그런 내용들로 이제 보장을 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수술비를 우리가 보완할 때는 단순히 나는 뭐 기존에 100만 원짜리 수술비 있으니까 뭐 좋겠다. 이거 뭐 굳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0: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기존에 가입했던 보장이 어떤 수술을 보장을 하고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외되는 수술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 내가 수술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네. 자, 수술비 특약에 가입해 있으면 어떤 수술이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어머어머, 제가 또 마침 방금 전에 얘기한 게 퀴즈로 나왔네요. 정답은 당연히 X.
2: 자, 오늘 저희 작가님께서 네. 이게 선물을 주셨네요. 이렇게 네. 쉬운 퀴즈를 주실 줄이야.
1: 그러니까요. 네. 좀 쉬웠습니다.
3: 선물 있나요?
2: 예? 네. 네?
3: 선물 있어요?
2: 한 번 더 쳐드릴까요?
1: 네. 선물은 없는 걸로. 네, 네. 마음으로.
2: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런 거군요. 비꼰다는 게. 아, 네네네. 같은 단어인데. 자, 우선은 이 수술비는 상품마다 보장하는 수술의 범위와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받는 수술이 약관상 보장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문자 주신 우리 5684님 동생분처럼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0: 수술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사고로 인한 수술이었는지, 수술 부위는 어디고, 뭐 치료가 뭐 지금 현재 끝난 건지, 뭐 현재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위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거나 뭐 또는 뭐 부담보 같은 어떤 조건들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2: 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수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지하고 심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2: 자, 수술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자 주신 청취자님도 큰 질병에 대한 진단비 정도만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부분부터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0: 일단 증권을 좀 꺼내봐야겠죠.
1: 그래서
0: 증권을 꺼내서 내가 어떤 진단비가 있고 실손보험은 있는지 또는 수술비는 가입이 되어 있는지, 뭐 수술비가 이제 뭐 종수술인지, 뭐 일반 그냥 질병수술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생각보다 이 본인이 뭘 가입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고만 단순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스럽다면 무조건 새로운 보험을 좀 추가해서 좀 이렇게 뭐 기존 거를 더 싸게 어떻게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만 좀 볼 게 아니고,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어떤 부분들은 뭔지, 중복된 부분들은 없는지, 잘 되어 있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위험을 적절하게 뭐랄까요? 잘 준비해서 보장을 좀 잘 챙기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진단비와 수술비는 서로 다른 보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약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수술비를 추가할 때도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수술을 보장하는지 반복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보험 가입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치료 내용과 현재 상태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수술했을 때 나오는 보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이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이문세 깊은 밤에 날아서.

0: 네,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소비자 민원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 문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5252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봐선지 저도 치매가 많이 걱정됩니다. 저는 60대인데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홈쇼핑을 보고 치매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치매 보장도 받고 치매에 걸리지 않아도 해지 환급금이 괜찮다고 해서 저축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장기 요양보험도 있는데 굳이 치매 보험에 필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가입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치매 보험 알아보는 분들은 치매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실은 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이 걱정이 크시잖아요.
1: 그렇죠. 사실은 치매에 걸리신 분 들은 본인이 사실 아픈지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은지 모를 거고요. 신경 네. 못 씁니다. 가장 힘든 건 옆에 있는 가족들인데요. 이렇게 지금 다들 여쭤보면 이래요. 치매보험 가입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여쭤보면 내가 아프면 결국 자식들이 나를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감정 때문에 가입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60대라면 이제는 내 건강뿐 아니라 앞으로의 간병까지 함께할 준비를 함께해 볼 시간인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치매보험에 가입하느냐가 아니라 내 보험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보장해 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0: 맞아요.
1: 싶어요.
0: 맞아요. 앞에서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치매보험에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장되는지 내용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 그렇죠. 이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치매보험이 아닙니다.
0: 네.
2: 예전에 가입하셨던 이 치매보장은 가입하셨던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0: 네.
2: 옛날에 가입했던 치매 나는 이미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옛날에 가입할 수 있었던 치매 보장은 치매 보장 자체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진단비 구성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나오는 치매 보험은 이름 자체가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장기 요양 등급을 1에서 6등급, 5등급 또는 뭐 인지 지원 등급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2: 그럼 이 안에 어쨌든 요양을 받는 경우로 치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0: 네.
2: 뭐 이제 치매 보장의 좀 범위가 좀 확대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뭐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을 했을 때 보장받는 게 많아졌거든요.
0: 네.
2: 그래서 난 치매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 가입한 보험이고 이 치매 보장에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0: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지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자, 우선은 먼저 경증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경증 단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좀 인지 등급이랑 비슷한 건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심한 치매가 아니라 이제 치매 증상이 좀 보이시네요라는 의사소견을 받았을 때부터 받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걸 좀 많이들 요청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치매라고 하면 중증부터 또 떠올리는 것도 쉽습니다. 실제 경증 치매 진단 시 얼마를 받는지, 중증으로 인해서 받았을 때는 얼마까지 받는지 이걸 따로따로 다 확인을 해야 하고요. 네. 치매는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돌봄과 비용이 달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2: 네, 그리고 보험사마다 이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 또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 네. CDR 척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CDR 검사를 통해서 인지 기능 평가 기준이나 약관에서 정한 이 치매 상태에 대한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사했을 때 우리가 정한 치매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 충족한다라고 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0: 네.
2: 가입할 때 광고 문구만 보시면 안 되고 실제 진단이나 뭐 치료 또는 검사 이런 걸 받았을 때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0: 그러니까 이 치매의 단순한 진단만 볼 게 아니라 보험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1: 두 번째로는 장기 요양보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현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이 치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치매부터 해서 뇌혈관성 질환 그리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급도 1급,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 장기 요양 등급과 연계된 보장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청취자님이 가입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였던 나중에 해지에도 환급금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치매 보험은 뭐 종합 다른 어떤 종합 보험들과 좀 다르게. 치매 보장만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데 암 진단보다는 좀 확률이 낮잖아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치매 보험을 단순히 판매하게 되면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환급금을 좀 높이는 어떤 그러한 구조들을 갖고는 있어요.
0: 네.
2: 근데 홈쇼핑에서 보면 보장도 받고 나중에 해지해도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는 있거든요.
0: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2: 그런데 이 해지 환급금은 상품 구조와 가입 시점, 납입 기간, 뭐 해지 시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고 반대로 오래 유지를 해야 환급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0: 네.
2: 또 상품에 따라서 일정 기간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발생하지 않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나는 원금 돌려받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확인해야 할 게 정말 많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처럼 이미 치매 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2: 그보다는 해지부터 하지 말고 네. 현재 보험을 먼저 분석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0: 네.
2: 특히 60대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현재 건강 상태 또는 과거의 병력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2: 그거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나 보험료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래서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과 이 해약 환급금,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새 보험을 준비했을 때는 어떠한지 이런 조건들을 좀 비교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현재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가하고 보완할지 혹은 전체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로 다 바꿀지 이런 걸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문자 주신 5252님처럼 60대의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은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을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 많이 깜빡깜빡한다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바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제가 깔끔하게 네.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0: 네.
1: 자,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2: 네.
1: 네. 네.
2: 네.
1: 자,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첫째,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보장부터 가능한지. 셋째, 실제로 감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비나 감병비를 얼만큼 준비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

0: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참 잘했어요.
0: 말투가 네, 아 뭔지 알겠네요.
1: 아, 억양이 중요해요. 네. 악수, 억양. 악수.
2: 잘했어요.
1: 네, 잘했어요.
2: 네. 대단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또,
2: 네. 예선. 네, 그리고 보험만 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 건강보험, 뭐 연금 또는 뭐 기타 갖고 계시는 금융자산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자산이 충분하고 연금 소득이 안정적인 분들과 이 별도의 노후 자금이 거의 없는 분들은 이 치매 보장을 준비하시더라도 네. 다양한 각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어떤 보장 수준도 매우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혹시나 나는 나중에 자식들 좀 고생시킬까봐 치매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 먼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보장이 있는지 또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비나 간병비를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보험 하나 만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노후 준비 전체 안에서 함께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2: 아무래도 이제 노후를 위한 보장에 대한 내용일 테니까 그럴 네.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특히 치매나 간병은 이 진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만약 장기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생활비와 간병비 또는 가족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려해봐야겠죠.
1: 네.
2: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치매보험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노후의 어떤 상황을 좀 예상해보고 그 안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야, 너 그거 왜 가입했냐? 필요 없어 라는 말만 듣는데 그거 듣고 바로 해지하지 마세요. 결국 그것도 결국 내 돈이고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1: 그럼요.
0: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이걸 왜 가입했는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1: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죠.
0: 그럼요. 전문가 의견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2026년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도요. 치매 환자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부터 해서 이 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공적 제도와 민간보험 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치매보험은 가입 여부보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과 간병비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가입을 하셨다면 주변 말만 듣고 해지부터 하지 마시고 내 보장과 노후 자금 그리고 공적 장기 요양 제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콕 집어주신다면요.
0: 매달 내가 번 돈으로 내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내 담당자가 알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이걸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인의 확인이 어렵거나 할 경우에는 담당자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정리된 파일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증권 파일을 받아서 정리가 잘 되어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1: 네.
0: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 네, 일단 가입하실 때 설명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또 충분히 하고 계실 테지만 실제로 열어봤을 때 좀 상황이 또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상담해보시면서 점검해보시면서 명확하게 내 보장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참 잘했고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 곡으로 조이의 좋을 텐데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7: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 많이 줄었는데요. 간간이 사고가 있어서 혼잡합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면 1, 2차로에서는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처리 작업 때문에 3차로만 통행 가능한 상태로 이 일대의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횡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로 주의 운행 필요하고요. 인천 방면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0: 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로 나들이 다녀오는 길 정체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는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서울 방면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 일대와 수원 일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양재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도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계속됩니다. 포천 방면 안성 맞춤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면서 3차로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 역시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양재에서 양재터널까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또 월곶분기점 일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5: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계속됩니다. 포천 방면으로 안성 맞춤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인데 지금도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이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나들이 다녀오는 길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아직 정체가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일대와 수원 일대 또 양지에서 반포까지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도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 광주원주고속도로 이용해 광주 방면 가는 데는 동곤지암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0: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밀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저희 새벽 공감 초대석에 오셨던 분들 이렇게 모아서 추석 특집 방송? 특집? 뭐, 네, 그렇게 꾸며드렸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권순우 밴드입니다. 우리 황정호 PD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권순우 밴드가 어떤 밴드인지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 권순우는 어떤 사람인지 좀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해서 쑥스럽지만 권순우 밴드의 권순우와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드월스라는 밴드를 몰랐다면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첫 곡 저를 음악의 길로 안내해준 드월스의 그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With your ear down to the ground. We want the world. And-

Doors, When the Music's Over 들으셨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좀처럼 정말 듣기 힘든 노래였죠. 지금 들으신 이 노래 때문에 덕분에 제가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래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밴드가 궁금해졌고 밴드를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짐 모리슨이라는 보컬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을 알게 되고 그의 글을 알게 되면서 이런 삶도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 어린 권순우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곡, 저를 이쪽 음악의 길로 안내해 준 도울스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권순우 밴드 노래를 좀 들으면서 저희 그 성장 과정이라고 할까요?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궁금하실까? 그게 좀 걱정이네.

권순우 밴드 못 살겠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쓴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노래 썼어요. 아 그러니까 최초의 노래는 작곡을 한 최초의 곡이 이 못 살겠네인데 제가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사춘기였었나 봐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었고 못 살겠네, 미치겠네, 죽겠네, 돌겠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겠다고. 사실 좀 굉장히 단순하죠, 노래가. 아무튼 제가 그때 좀 그렇게 단순하게 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29살, 30살 요 무렵이 되면서 여러 곡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때 기획사에 이제 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계약을 하고 음반 녹음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네도 수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곡 처음처럼이라는 곡을 했는데 이때 쓴 마음은 처음으로 이제 1집을 내는 거니까 내가 설사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 마음 잊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곡을 쓰고 가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처럼 듣겠습니다.

권순호 밴드 처음처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다시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진다 얘가. 지금은 더 갈라지더라고요. 공연할 때 보니까. 그래도 참 노래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노래를 계속하면 소리가 안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나이가 들을수록 이제 소리가 좀 하이톤으로 되고 목소리가 조금 그 나이에 따라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그거 싫으신 분들 노래하세요. 노래를 꾸준히 하시면 목소리 안 변합니다. 저 지금 이 목소리 제 기억에 아까 음반에도 나왔지만 저거 녹음했을 때가 29, 뭐 30 이랬는데 지금도 거의 목소리 똑같습니다. 아, 또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노래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사연 부탁드릴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읽을게요.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동성식품이 새로 들어왔네요. 모두 고마워요. 권순우 밴드.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권순우 밴드 요즘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선배분 한 분께서 곡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한 8마디, 16마디 정도 이렇게 쓰다가 이 부분이 마음에 좀 안 든다 싶어서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계셨을 때 제가 그거를 듣고 좋은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를 내 노래를 지금 곡 쓰고 있는 거에 조금 같이 삽입을 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기억이 있네요. 지금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그리고 뒤에 그 이쁜 목소리로 노래를 하시는 분은 그때 당시에서 그 기타를 치고 있던 우리 김무준 씨가 노래를 담당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순우 밴드 1집에 보면 그 물론 한 70-80%는 제가 노래를 하는데 그 김무준 씨도 독자적으로 노래를 하는 곡들이 꽤 있습니다. 기회가 나면 오늘은 아니겠지만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집을 들어봤고요. 이제 2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1집 발표 후에 활동을 하다가 4년, 5년이 지나는구나. 5년 지나서 이제 2집 준비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집 노래 중에서, 나름 재밌는 노래 한 곡 준비해 봤습니다. 자유인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순호 밴드 자유인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트로트 같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지요. 이때 당시도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그 젊은 제 눈으로 봤을 때 좀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화를 담은 노래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나는 그냥 나대로 알아서 살겠다 이놈들아, 뭐 이런 느낌의 노래였습니다. 네, 아 오늘 덕분에 저도 제 노래 오랜만에 많이 듣네요. 이어지는 곡은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권순우의 새벽 공감을 여는 노래죠. 뒤에 MR을 쭉 틀어놓고 제가 이제 여는 말 멘트를 하는데 오늘 노래로 듣겠습니다. 꿈을 꾸다입니다.

권순우 밴드 꿈을 꾸다 들으셨습니다. 매일 그 여는 말에서 삐지로 사용했던 그 MR만 들으시다가 그 노래까지 들으니까 조금 저도 좀 새롭네요. 아까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못 살겠네, 처음처럼, 뭐 요즘, 자유인, 지금을 꿈을 꾸다까지 작사 작곡을 다 제가 했어요. 편곡은 우리 권순우 밴드 멤버들하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도 좀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이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타 치던 김무준 또 이석준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건반에 김정열 최은영 그렇게 있었고 드럼에 뭐 최용석 그다음에 장인훈 또 중간에 누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음반을 녹음한 게 아니라 잠깐 활동을 같이 한 거여서 네. 베이스에 이름들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네, 술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각자의 삶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밴드가 멤버가 교체도 많이 되고 또 그 음악 공부를 하러 이제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곡을 만드는 거 작사 작곡은 제가 하고 이제 편곡은 우리 같이 멤버들끼리 같이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음반에 실린 곡 중에 다른 분한테 받은 곡이 있어요.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들으실 이 바람 속에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작사를 돌아가신 김현식 선배님이 하셨고 거기에 김태현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 이 노래가 운 좋게 저한테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음반에 수록을 했지요. 참 감사한 곡입니다. 이 노래 덕분에 많은 분들이 권순우 밴드도 또 새롭게 알게 되고 그렇게 좀 세상에 새롭게 알린 곡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트로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듣겠습니다. 이 바람 속에입니다.

0: 권순호 밴드 이 바람 속에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또 아유 또 이렇게 됐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노래랑 저의 이 음악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좀 쑥스럽긴 했는데 좋네요. 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오늘 노래 들으시면서 괜찮은 곡 있으시면 또 앞으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거는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0: 김민기 돌아가신 김민기 선배님의 봉우리입니다. 아, 제가 이 노래 만나기 전과 후가 많이 좀 변했어요. 음악관도 변하고 가사 쓰는 법도 변하고 지금의 저를 또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하죠. 김민기 선배님의 봉우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와.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말을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0: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

0: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폼 안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0: 휴일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계속 소개하기.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5: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6: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7: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이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어요.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나쁘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5시 25분경 파나마시티 서남서쪽 257km 지역에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한글날 연휴의 둘째 날인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고속도로와 서울시내 도로는 모두 한산합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는 유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 길 군산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안개도 드리워져 있어서 더 이상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3도, 습도는 7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Monsieur Chevalier Chagrin.
1: Chevalier Chagrin?
2: Der Gefängnisdirektor Frank.
1: Ah, gut, gut, gut. Prassi, prassi.
2: Herr Chevalier Chagrin, Herr Marquis Renard.
1: Also, Landsleute, Harasha.
2: Der Mensch, der wird doch nicht Französisch mit mir reden.
3: Monsieur le Marquis.
2: Oui.
3: J'ai l'honneur, Monsieur le Marquis.
2: J'ai l'honneur, serviteur. Gibt's aber mehr.
3: Vous êtes français aussi?
2: Aussi? Aussi? Außenmächtig.
4: Warum soupieren wir denn aber nicht? Ich hab schon schrecklichen Hunger.
5: Wir erwarten noch eine Dame. Eine Dame aus den höchsten Kreisen. Eine ungarische Gräfin.
2: Ja,
5: aber gewisse Rücksichten zu nehmen hat.
2: Die Ernst ist wohl verheiratet.
6: TBS 캠페인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11: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3: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1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평소 토요일에 비해서 많이 밀릴 걸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한글날 연휴라 나들이길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겠는데요. 돌발 상황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데 경산휴게소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요. 1, 2차로와 갓길에 현재 사고 차량들이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성산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중랑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9: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0: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1: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토요일 오전 도로 곳곳에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데 신내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요.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원릉분기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목동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마곡중앙로 마곡나루역에서 LG사이언스파크 방면으로 가는데 행사로 인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그 때문에 버스도 임시 우회를 한다는 점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 습도는 6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